5월과 6월이 만나는 이 지점에 5월과 6월을 생각하는 의미로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6월 뱃노래는 차이콥스키 4개의 중에서 미하일 플라티노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슈만 신의 사랑 중에 첫 번째 곡 아름다운 5월의 프리츠 분덜리의 음성, 후베르트 기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월이 가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또 6월의 기다림, 6월을 또 기다리는 마음이 드는 참 두 가지 감정에 교차하는 오늘이네요. 가정음악 들으시면서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 신청곡 그리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콩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사연 신청곡이 당일 방송은 어려워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선곡하고 또 준비하니까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주시는 분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0154 쓰는 분이에요. 오늘 아침 정말 저희 부부를 위한 선곡들이군요. 고단한 인생길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 두 분의 삶에 또 가정음악 저희 클래식 FM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저도 참 감사한 아침입니다. 0154 쓰는 분께 두 잔의 커피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6월에는 또 5월이 가고 6월이 오면 뱃노래가 참 어울리지 않나 싶어서 오펜바흐 호프만 이야기 중에서 뱃노래 아름다운 밤, 오 사랑의 밤, 벨뉘 오뉘 다모르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몽세라 카바이의 음성, 메초 소프라노 셜리 베렛 함께하고요. 안톤 구아다뇨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쇼팽의 뱃노래 이어드릴 텐데요. F샵 단조 작품 60입니다. 라파우 블레아츠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 하시죠.

라파오 블레아츠의 피아노 연주로 프레데릭 쇼팽 벤노레 F샵 단초 작품 60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오펜바우의 호프만 이야기 중에서 벤노레 아름다운 밤 오 사랑의 밤 소프라노 몽세라 카바이의 메조 소프라노 셜리 베렛 안톤 구아다뇨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990이 쓰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마추어 플루트 오케스트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 공연이 있는데 올해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와, 20주년 맞으신 아마추어 플루트 오케스트라. 정말 엄지 척척척 대단하십니다. 성남아트에서 하는 6월 6일 있는 공연에 모두 막바지 연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우름 플루트 오케스트라를 위해 써주시는 총무님, 악장님, 지휘자님께 한없이 감사드리고요. 성공리에 무사히 잘 끝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또 수고하신 모든 단원들께 신청곡도 함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저희 첫 곡으로 연습하고 있는 베르디의 운명의 힘 가능할까요? 연습할 때 진짜 어려웠어요 하셨어요. 아, 이걸 플루트 오케스트라가 다 하신다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함께 하시면서 몸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네. 함께 하니까 할 수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게 음악 만들어가면서 느끼는 참 큰 가르침이고 기쁨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기 공연 잘 마치시고 20주년, 30주년, 40주년 될 때까지 건강하게 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베르디 운명의 힘 서곡 정명훈이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합니다.

주세페 베르디 운명의 힘 서곡이었습니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산타 치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을 어떻게 플루트 오케스트라가 다 연주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커피를 못 보내드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20주년이니까 20잔 보내드리고 싶은데 또 저희가 또 그렇게까지는 어려워서 커피 넉 잔 일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마음만 받아주십시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세요.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보겠습니다.

1934년 5월 28일 영국의 글라인드본 오페라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부유한 지주 존 크리스티가 별장의 오페라 극장을 짓고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공연한 것이 이 축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올해로 92주년을 맞은 이 축제는 지난 21일 푸치니 토스카와 함께 개막했고 오는 8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1913년 5월 29일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는 발레 봄의 제전이 초연됐습니다. 디아길레프와 스트라빈스키가 의기투합한 이 실험적인 작품은 폭동에 가까운 청중의 저항에 부딪혀 경찰까지 출동하며 중단됐고요. 20세기 가장 충격적인 초연 무대로 기록됐습니다. 1971년 5월 30일에는 프랑스의 오르가니스트 마르셀 듀프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르간의 파가니니로 불렸던 그는 바흐 오르간 작품 전곡을 암보로 연주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09년 5월 31일에는 요셉 하이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나폴레옹군의 점령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다음 날인 6월 1일 하이든의 장례가 조용히 치러졌고요. 2주 후에 열린 추모 음악회에는 모차르트 레퀴엠이 연주되는 가운데 많은 음악가와 애호가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먼저 오르가니스트 마르셀 듀프레의 연주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 G선상의 아리아 1969년 12월 파리 노트르담 성당 리사이틀 실황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F샵 단조 호부켄 작품 목록 1의 45번 고별 4악장 듣겠습니다. 피날레 프레스토 아다지오 지오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쥐아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입니다.

두 곡 들으셨습니다. 요셉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F샵 단조, 호보켄 작품 목록 1의 45번 고별 중에서 4악장 피날레 프레스토 아다지오, 지오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지아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였어요. 앞서 들으신 곡 요한 세바스찬 바흐 쥐선상의 아리아, 마르셀 뒤프레의 오르간 연주, 69년 12월 파리 노트르담 성당 리사이틀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 준비했습니다. 푸치니의 토스카 가운데 별은 빛나건만, 이번에 글라인 부온 페스티벌에서 이 곡과 함께 이제 개막이 됐다고 하는데요. 테너 살바토레 리시트라의 음성, 카를로 리치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2부 마지막 곡 중에서 희생의 춤입니다. 테오도르 크렌치스가 지휘하는 무지카 에테르나의 연주입니다.

113년 전 5월 29일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 초연된 봄의 제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113년 전 파리에서는 이 봄의 제전을 본 청중들이 거의 폭동에 가까운 그런 저항감을 표해서 공연이 중단됐던 그런 또 기록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2부 마지막 곡 가운데 희생의 춤 테오도르 크렌치스가 지휘하는 무지카 에테르나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푸치니의 토스카 가운데 별은 빛나건만

기차는 8시에 떠나네. 테오도라 키스의 곡 아그네스 발차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곡은 787하나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어요. 산의 나무들이 언제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바뀌었을까요? 그러게요. 온통 실록으로 물든 나무 구경하며 임실 호국원에 잠들어 계시는 부모님 뵈러 갑니다. 지금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지만 언젠가 다시 뵐 때 두 분 자녀임을 뿌듯해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신윤주 아나운서 가는 길 길벗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청하셨어요. 잘 다녀오셨나요? 부모님.

잘 인사드리고 오셨겠죠? 787 하나 쓰는 분께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여기로 보내시면 돼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9310으로 또 콩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당일 방송은 어려워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선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흐마니노프의 유작입니다. 라흐마니노프가 두 곡의 피아노 트리오를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슬픔의 삼중주라는 제목의 단악장 구성의 트리오 곡이에요. 트리오 엘레지아크 1번, 오늘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기에들의 디르바 나우카이테 첼로, 다니엘 트리푸노프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세르게이 라마니노프의 피아노 트리오였습니다. 트리오 엘레지악, 슬픔의 삼중주 1번, 기동 크레머의 바이올린, 기에드레 디르바 나우카이테 첼로, 다니엘 트리푸노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렇게 소편성 연주, 피아노 트리오에 이어서 이번에는 현악 사중주의 연주를 듣겠습니다. 에머슨 스트링 콰이텟의 연주로 에드바르트 그리그 현악 사중주 G단조 작품 27 중에서 1악장입니다. 운포코 안단테, 알레그로 몰토, 에드 아지타토 함께 하시죠.

에드바르트 그리그의 현악 4중주 G단조 작품 27 중에서 1악장이었습니다. 운 포코 안단테, 알레그로 몰토 에드 아지타토, 에머슨 현악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뭔가 치열하지만 현악 4중주의 연주로 들으니까 이 주말에 참 적당하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가정음악 일요일 아침에는 역사 속에 숨겨진 음악과 음악가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히든 클래식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베토벤에게 인정받았던 19세기 영국의 작곡가입니다. 필립 치프리아니 포터의 피아노 협주곡 D단조를 만나보시죠.

1817년 24살의 영국인 청년이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필립 치프리아니 포터. 플루트과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아버지를 통해 일찍부터 음악을 배운 포터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20대 초반 영국을 대표하는 런던 필하모니 협회 정회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안정된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깊이 있는 음악을 경험하기 위해 오스트리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존경하는 음악가이자 롤 모델인 베토벤을 만나게 됩니다. 빈 외곽 하일리겐슈타트에서 마주한 베토벤은 이미 거의 들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숲속을 걸으며 감정을 나누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음악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토벤은 포터에게 피아노 실력이 뛰어나지만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대위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제자를 가르치지는 않는다며 동료인 알로이스 페르스터를 스승으로 소개해 주었어요. 덕분에 몇 개월간 오스트리아에 머물며 대위법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던 포터였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포터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과 4번을 연주하면서 베토벤 음악을 런던 청중에게 알리는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훗날 음악 잡지 뮤지컬 월드를 통해 자신이 만난 베토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자연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였다. 그는 우리보다 한 세대 이상 앞서 나가 고도의 정신적 세계를 음악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베토벤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영국 음악가 포터. 베토벤과 마찬가지로 9개의 교향곡을 작곡했고 피아노 협주곡과 소나타도 여러 곡 지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작곡보다 연주와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영국 왕립음악원장을 맡기도 했죠. 히든클래식 오늘은 필립 치프리아니 포터 작품 가운데 1832년에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 D단조를 들어보겠습니다. 베토벤과 모차르트로 이어지는 빈 고전음악의 전통에 영국 감수성이 더해진 이 곡은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2017년 피아니스트 하워드 셸리에 의해 최초로 녹음됐습니다. 포터의 피아노 협주곡 D단조, 하워드 셸리의 피아노, 그리고 그가 이끄는 타스메니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필립 치프리아니 포터의 곡 들으셨습니다. 아, 피아노 협주곡 2번 D단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3악장 알레그로 휘바체, 하우드 셸리의 피아노와 지휘, 타스메니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립 치프리아니 포터라는 작곡가에 대해서 오늘 전해드렸는데, 베토벤의 그 하일리겐슈타트에 머물던 베토벤을 직접 만나서 숲속을 거니며 감정을 나누고, 또 포터는 베토벤으로부터 아주 큰 가르침을 받게 되죠. 대입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국에 있는 청중들에게 베토벤의 음악을 알리는데 힘쓴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교육에 힘써서 영국 왕립 음악원장을 맡기도 했던, 자칫 잊힐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또 오늘 하워드 셸리에 의해서 2017년에 녹음된 음반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D단조 오늘 2악장 3악장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사노바 풍으로 참 유명한 마스게나다 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영어로는 No way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말도 안 돼, 아유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밀로시 카라다글리치의 기타 연주로 마스게나다 함께 하시죠.

루이즈 부케린이 서주아 판당고 중에서 판당고 들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기타 콰르텟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밀로시 카라다글리치의 기타 연주로 마스케나다였어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정준, 전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0: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히말라야의 핑크솔트와 중동의 석유. 서로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전 지구에서 사라진 바다, 테티스의 흔적이라는 점인데요. 아주 먼 옛날 모든 대륙이 하나로 이어져 있던 시절 거대한 땅이 갈라지며 생겨난 바다가 바로 테티스해였다고 합니다. 얕고 따뜻했던 그 바다는 수많은 생명들의 터전이 됐고 세월이 흘러 바다가 육지로 변한 뒤에도 그 흔적은 소금과 석유의 형태로 남게 된 것이죠. 바다는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바다를 남기게 될까요? 바다의 날인 오늘, 우리의 바다를 잠시 떠올려 봅니다.

토스티의 기도 전해드렸습니다. 리차드 용제 오닐의 비올라, 크리스토퍼 박의 피아노, 루벤 가차리안이 지휘하는 뷔르텐베르크 실내 오케스트라 하일브론의 연주로 보내드린 오늘의 첫 곡이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소금은 먹을 줄만 알고 석유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줄만 알고 살아왔네요. 그런데 이 모두 다 바다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바다의 날이네요. 바다의 가치와 그 중요성,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5월 31일 일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콩, 모바일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이번은 라흐마니노프의 회화적 연습곡 그 가운데 2번 A단조 감상해 보시죠. 김원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회화적 연습곡 그 가운데 2번 A단조 김원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준비할게요. 5월 31일 일요일 KBS 음악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가와 음반 사이의 숨은 길을 찾아보는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도 아름다운 노래들로 꼬리물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음반 엔지니어 황병준의 2016년 그래미 어워즈 수상작 라흐마니노프 베스퍼스 올 나이트 비지를 감상했었는데요. 오늘은 그의 첫 그래미 수상 음반으로 이어갑니다. 2012년 클래식 부문 최우수 녹음 기술상 수상작 오페라 엘머 겐트리 실황 앨범입니다.

미국의 3대 음악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그래미상은 세계 음반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에 이어 레코딩 엔지니어 황병준이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그래미상을 수상했죠. 황병준은 원래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공학도였습니다. 그는 박사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그곳에서 과감히 진로를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늘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성취와 인정을 향해 내달리기만 하다가 소박하지만 자신만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보며 큰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하죠. 당시 문득 떠오른 사람이 바로 고등학교 시절 음악 선생님이었다는데요. 클래식 음악의 작품 번호와 악장, 주제까지 모두 외우게 했던 선생님 덕분에 황병준은 베토벤 교향곡을 수십, 수백 번 반복해 들으며 음악의 감동이 가슴 깊이 꽂히는 경험, 소위 귀가 트이는 순간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지요. 그때부터 음악에 깊이 빠져든 황병준은 버클리 음대에서 사운드 레코딩 기술을 공부한 후 세계적인 클래식 녹음 엔지니어인 존 뉴턴의 스튜디오 사운드 미러에 입사해 차근차근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한국의 사운드 미러 코리아를 설립, 이후 미국과 한국으로 가며 다양한 녹음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을 오늘 꼬리물기 클래식 첫 번째 음반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012년 황병준에게 그래미 클래식 부문 최고 기술상을 안겨주었던 음반 낙소스에서 발매된 미국 작곡가 로버트 알드리지의 오페라 엘머 겐트리입니다. 떠돌이 세일즈맨 엘머 겐트리와 스타 종교인 샤론 팔코너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작품은 종교와 인간의 욕망을 날카롭게 풍자한 오페라인데요. 복음성가와 재즈, 브라스밴드 스타일이 어우러지며 미국 특유의 문화와 분위기를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규모 합창의 풍성함, 타악기의 경쾌한 울림, 화려한 솔로 선율과 아름다운 잔향까지 섬세하게 기록해낸 황병준의 음향에 귀 기울여 볼까요? 로버트 알드리치의 오페라 엘머 겐트리 가운데 2막의 대규모 부흥의 장면, 윌리엄 복스가 지휘하는 플로렌틴 오페라 코러스와 밀워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로버트 알드리치의 오페라 엘머 겐트리 가운데 2막의 대규모 부흥의 장면이었습니다. 윌리엄 복스가 지휘하는 플로렌틴 오페라 합창단과 밀워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계속해서 음반 엔지니어 황병준이 제작한 음반으로 이어갈게요. 이번엔 소프라노 신영옥의 시네마틱 준비했습니다.

1990년 12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기량이 뛰어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만이 소화할 수 있다는 로시니 세미라미데 공주 역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신영호. 한 달 뒤에는 매트의 베르디 리골레토에서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상대 역인 질다로 출연하며 하루아침에 무명에서 프리마돈나로 변신했습니다. 수정처럼 투명한 신영옥의 음색은 그를 매트 오페라의 대표 스타로 떠오르게 했죠. 타고난 목소리만큼이나 자기관리에 철저했던 그는 작은 실수 하나도 쉽게 넘기지 않을 만큼 꼼꼼하게 공연을 준비하고 평소 생활 습관도 스스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완벽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 신영옥은 프랑스 바스티유 오페라, 영국 로열 오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극장 무대에 오르며 활동했고 1990년대 이후로 홍혜경, 조수미와 함께 한국 성악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트로이카의 시대를 이끌었지요. 그리고 2008년 오페라 데뷔 20년을 앞두고 신영옥은 새로운 음반을 발표합니다. 사운드미러의 황병준, 프로듀서 로버트 세딘 등 클래식 음반 시장의 거장들이 참여해 화제를 모았던 음반이었지요. 영화 미션의 주제곡 넬라 판타지아, 또 친절한 금자씨에 삽입돼 알려진 비발디 칸타타, 왜 나의 슬픔 외에는 원치 않을까를 비롯해서 총 13곡의 영화음악이 수록된 이 음반에서는 금방이라도 깨질 듯 예민하게 빛나던 젊은 시절의 목소리 대신 세월을 지나며 한층 두

뭉글고 편안해진 신영옥의 음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욱 깊어진 감성과 이를 섬세하게 담아낸 풍성한 음향이 인상적인 음반. 유니버설에서 발매된 시네마틱. 신영옥이 뮤지카 아에타르나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이 음반을 꼬리물기 클래식 두 번째 음반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드릴게요. 먼저 에니오 모리코네의 넬라 판타지아, 이어서 비발디의 칸타타, 그만두어라, 이제는 끝났다 중에서 왜 나의 슬픔 외에는 원치 않을까. 이렇게 두 곡을 모두 소프라노 신영옥의 노래, 로버트 세디니 지휘하는 무지카 아에테르나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 비발디의 칸타타 그만두어라 이제는 끝났다 중에서 왜 나의 슬픔 외에는 원치 않을까 였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은 엔리오 모리코네의 넬라 판타지아였죠. 이렇게 두 곡 모두 소프라노 신영옥의 노래 로버트 세디니 지휘하는 무지카 아에테르나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두 곡 보내드릴게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가운데 2악장 라르고 마논 탄토 임지영 김동현의 바이올린, 크노아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이어서 멘델스존의 무언가 작품 19 가운데 4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가운데 2악장 라르고 마논 탄토, 임지영, 김동현의 바이올린, 크노아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로 먼저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오늘의 끝곡은 멘델스존의 무언가 작품 19 가운데 4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낮 11시에 뵙죠.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오늘 식물원에서 호랑 가시나무를 봤습니다. 겨울에 크리스마스 장식으로도 쓰이는 잎이 뾰족뾰족하고 빨간 열매가 달린 식물 말이죠. 이름에 가시가 들어가는 것도 바로 이 뾰족한 이파리 때문인데요. 인상적인 건 나무의 아래쪽 이파리와 위쪽의 이파리가 서로 다르게 생겼다는 겁니다. 위쪽의 이파리들이 상대적으로 둥글고 매끈했는데요. 식물학자들은 이걸 이형엽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사슴 같은 초식동물들에게 뜯기고 나면 이파리가 더 뾰족하게 변하기 때문이라고요. 나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잎의 형태를 바꾸는 셈인 거죠. 가시처럼 날선 잎들을 보면 주변에 누군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유난히 날이 서 있거나 예민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과거에 입었던 상처나 시달려본 경험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때론 누군가의 가시를 발견하더라도 그 뒤편에 연하고 순한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누군가도 호랑가시 나무처럼 덜 시달리기 위해서 자신을 바꿨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첫 곡은 펠릭스 멘델스존의 무언가 작품 62의 1번 5월의 산들바람입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만드스존의 무언가 작품 62의 1번 5월의 산들바람이었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에 전해드린 산들바람이네요.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호랑가시나무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재밌게도 이 나무는 어린 나무일수록 뾰족한 잎이 많고 나이든 큰 나무일수록 매끄러운 잎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무도 나이가 들면 조금 더 품이 넉넉해지나 봅니다. 우리도 이 나무처럼 점점 더 품이 넓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올까요? 5월의 마지막 날 생생클래식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샵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PC로 듣는 분들은 그냥 콩으로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방송 시간에는 많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바로바로 즉석 신청곡으로 전해드리진 못하지만 원하시는 날짜나 요일 또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곡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좀 미리 넣어두신다 생각하시고 넉넉하게 전해주세요.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누이인 파니 멘델스존의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Das Jahr, 그해 가운데 5월과 6월 준비했는데요. 이 작품은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에필로그까지 모두 13곡으로 이루어진 피아노 작품집입니다. 라우마 스크리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파니 멘데스존의 다시아르, 그해 가운데 5월과 6월이었습니다. 라우마 스크리데이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다음 곡은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번 G장조 작품 96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다라토입니다. 로렌소 가토의 바이올린과 줄리앙 리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에두아르도 랄로의 첼로 협주곡 디단조 가운데 1악장 프렐루드 렌토 알레그로 마이스토소였습니다. 마야 보그다노비치의 첼로와 보얀 수지치가 지휘하는 RTS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발린 소나타 10번 G장조였습니다.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로렌조 가토의 바이올린과 줄리앙 리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행복한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옷이 바뀌면 사람이 달리 보이고 편곡을 달리하면 음악도 새롭게 들리죠. 작곡가가 낳고 편곡자가 새롭게 매만진 명곡들을 원곡과 편곡 두 개의 버전으로 비교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원곡과 편곡 사이. 오늘 들어볼 곡은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가운데 라시아키오 피앙가 울게 하소서입니다.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는 당시 헨델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대성공했던 작품입니다. 이 리날도는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요즘 말로 치면 블록버스터 영화같이 볼거리와 들을거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대히트작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곡 바로 라시아키오 피앙가죠. 여주인공인 알미레나가 마법의 정원에 갇혀서 내 신세를 비관하며 나를 울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절절한 아리아인데요. 이 곡은 우리에게는 영화 파리넬리의 한 장면으로 더 오랫동안 각인된 것 같습니다. 영화 파리넬리에서는 실제로 헨델이 등장하죠. 사실 헨델은 카스트라토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곡을 줄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극 중에서 파리넬리의 그 라시아키오 비앙가를 듣고 너무나 탐복하는 정말 맥이 탁 풀려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울기 하소서를 오늘은 메조소프라노 체질리아 바르톨리의 노래와 또 합시코드 연주로 비교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준다면 이 기악으로 표현된 합시코드로 표현된 이 곡은 마음을 잔잔하게 울리는 듯한 좀 다른 감동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비교해서 들어볼까요? 합시코드 연주에는 프란체스코 코르티입니다.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가운데 울게 하소서를 헨델과 동시대 작곡가이자 또 연주자였던 윌리엄 바벨이 편곡한 곡으로 방금 전해드렸습니다. 프란체스코 코르티의 합세코드 연주였는데요. 윌리엄 바벨은 헨델의 다른 오페라 작품들도 이렇게 편곡을 해서 많이 연주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아마도 저희가 추측하건대 오페라는 큰 무대와 여러 가지 그 뭐 가는 데 번거로움과 비용과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 오페라의 음악들을 자주 듣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집에서도 뭐 작은 규모에서도 연주할 수 있게 이런 편곡 버전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먼저 들으신 곡이 원곡이었습니다. 라샤키오 비앙가. 메조소프라노 체첼리아 바르톨리에노라와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곡 찰리 채플린의 스마일입니다. 에벤의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채플리단 스마일이었습니다. 에벤 사중주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생생클래식에서 재즈가 흐르니까 이 시간이 여유롭고 좋네요. 재즈 수첩을 매일 들을 수는 없을까요? 주말만 기다리는 건 너무 가혹하거든요. 8257번 쓰시는 분. 그러게요. 매일 조금씩 들을까요? 재즈? 근데 황덕호 씨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재즈만으로는 또 안 채워지는 무언가가 있죠. 영주님께서는 어머 밤 12시가 아니라 낮에 뵙네요. 반가운 목소리. 그리고 기준님도 귀할수록 빛나는 일요일 재즈 하셨는데요. 이제 이 시간이면 재즈가 나오겠구나. 이제 청자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일요일 한낮의 편안한 시간 재즈 컬럼니스트 황덕호와 함께하는 생생 재즈. 오늘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생생 클래식 매주 일요일 재즈로 듣는 인터미션 같은 코너입니다. 생생 재즈에서 재즈 소개하는 황도코입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흐르죠.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일요일을 보내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5월의 마지막 봄의 끝을 보내면서 듣기에 좋은 재즈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에드워드 맥도웰의 작품 중에 널리 알려진 들장미의 기예입니다. 맥도웰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한 후기 낭만주의 시대의 미국 작곡가인데요. 그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들장미에게는 그의 피아노 모음곡인 숲속의 스케치 작품 50일에 담긴 첫 번째 곡입니다. 맥도웰은 이 곡을 숲속에 있었던 그의 작은 오두막에서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작곡하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 악보를 구겨서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메리언은 버려진 악보를 살펴보고 아주 매력적인 작품이라며 맥도웰에게 다시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맥도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네. 아주 단순해. 오두막 근처에 핀 들장미가 생각나는군. 그리고 마음을 받고 이 작품의 출판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아름답고 단순한 멜로디는 재즈 연주자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네킹콜 트리오, 조지 시어링 퀸텟 등이 이 곡으로 재즈 녹음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테너 색소폰의 거장 소니 롤린스의 연주는 그 중에서 단연 뛰어납니다. 그의 연주는 원곡의 아름다움 뿐만이 아니라 재즈 즉흥 연주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들려주는데요.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니 롤린스가 연주한 맥도웰의 곡 투어 와일드

테너 색소폰의 명인 소니 롤린즈가 연주한 맥도웰의 곡 To a Wild Rose 들장미에게 들으셨습니다. 생생 클래식의 일요일 재즈 코너 생생 재즈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오늘 5월과 함께 봄을 떠나보내면서 들을 수 있는 재즈의 명곡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명가수 패기 리와 휴비 휠러가 1959년에 함께 작곡한 There Will Be Another Spring입니다. 이 곡은 봄과 함께 나는 지금 떠나가지만 또 다른 봄과 함께 난 당신께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단순한 사랑의 노래를 넘어서 희망이란 언젠가 또다시 움트며 돌아올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러면 이 곡을 직접 작곡한 패기리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There Will Be Another Spring입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생 재즈 황도코였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방송될 재즈 수첩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근한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은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꼭 클래식 곡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재즈도 하고요. 저희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된 흐름은 클래식이지만 클래식으로 편곡된 곡들이나 조금 변형된 곡들도 다양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아, 이 곡 신청해도 될까?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정보 이용료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콩 있습니다. PC콩이나 모바일콩 심으신 분들은 거기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청취자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곡은 빈센초 벨리니의 방랑하는 은빛 다리여, 바가루나라고 많이 얘기하죠. 소프라노 루스 앤 스펜스의 노래와 워렌 존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파울로 토스티의 이상, 이데알레까지 들었습니다. 타너 조셉 가레아의 노래와 스티븐 머큐리오가 지휘하는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벨리니의 방랑하는 은빛 다리어, 소프라노 루센 스펜슨의 노래와 워렌 존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7912번 쓰시는 분, 생생클래식 들으면서 재활용 분리수거 정리 중인 청취자예요. 다음번에는 재배출할 플라스틱의 양을 더 줄여봐야겠다 생각하면서 조용히 음악 들으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글렌 굴드가 연주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신청합니다. 모두들 남은 일요일 편안하게 보내세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원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그 자장가잖아요. 그래서 잘 때도 많이 듣지만 이렇게 차분하게 뭔가를 집중하고 싶을 때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7912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가운데 첫 번째 곡 아리아부터 여섯 번째 변주까지 글렌 굴드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우중주 이플라장조 작품 44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브릴란테였습니다. 조나탄 비스의 피아노 엘리아스 4중주단의 연주였는데요. 시작부터 참 인상적인 곡이죠. 아, 귀를 바로 사로잡는 정말 찬란한 느낌의 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요한 세바시안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번 가운데 첫 번째 곡인 아리아부터 여섯 번째 변주까지 글렌 골드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전에 골드베르크 변주곡 하면 글렌 골드 신청하시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이민찬 씨가 앨범을 낸 후부터는 이민찬 씨의 연주도 상당히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구를 비교해서 듣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모데스트 무스토르그스키의 전람회 그림 가운데 프롬나드, 난장이, 프롬나드, 옛 성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무쏘르기스키의 전람회 그림 가운데 프롬나드, 난장이, 프롬나드, 옛성까지 들었습니다.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였는데요. 원곡은 이제 피아노를 위한 곡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로 요즘은 또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라벨이 편곡한 버전으로 대부분 이제 연주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원곡과 편곡 사이라는 코너도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보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곡들 가운데서도 저절로 편곡된 그 예전부터 편곡돼서 연주되고 사랑받는 그 버전들이 참 많거든요. 원곡과 편곡 사이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또 눈이 더 가네요. 오늘 끝곡은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10명의 테너가 함께 부른 텐 테너스의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테너들의 음성으로 들었는데요. 어떠셨어요? 테너즈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끝곡이었고요. 이렇게 열려있는 생생클래식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장유림,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초상자에겐 최고 1천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언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언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카일 체르니의 안단테와 폴라카, 헤르만 바우만의 혼, 레나드 호칸슨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인조명 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예고해드린 대로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C장조 작품번호 56, 일명 트리플 콘체르토 3중 협주곡으로 불리는 작품이죠. 이 곡은 곡의 특성상 곡 자체의 어떤 그 가치를 떠나서 이 연주자들을 한꺼번에 스타들을 모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호화군단들이 항상 등장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감상하실 히스토리컬 레코딩도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게자한다의 피아노, 몰팡 슈나이다의 바이올린, 피에르 푸르니에의 첼로, 프랜츠 프리차이가 주연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1960년 레코딩입니다.

루드빅 반 베토벤의 티플 콘체르토, 게자한다의 피아노, 몰프강 슈나이더의 바이올린, 피에르 푸르니에의 첼로, 프랜츠 프리사이가 주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마누엘 블라스코 데 네브라의 건반악기 소나타 110번 디장쇼, 페드로 카잘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마누엘 블라스코 데 네브라의 건반악기 소나타 110번 D장조, 페드로 카잘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아드리안 볼트의 전집이 발매됐습니다. 이전에도 기대를 모았던 전집이었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모노만 모은 그런 음원이었습니다. 스테레오 시절에도 좋은 연주 많이 남기고 있죠. 독일 음악에 정통했던 지휘자지만 역시 자국의 지휘자 로서 어떤 작곡가, 영국 작곡가들의 곡에서 개성을 발휘하는,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대지휘자입니다. 특히 에드워드 엘가의 교향곡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스테레오 녹음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교향곡 2번 이플라장쇼 작품번호 63, 아드리안 볼트가 지휘하는 필하모닉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의 1956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교향곡 2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63 아드리안 볼트가 주연하는 필하모닉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의 1956년 스테레오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1권 가운데 후가 1번 존 루이스의 피아노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합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 제1권 가운데 후가 1번, 존 루이스의 피아노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했습니다. 명인주 명음악 오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복수초, 노루귀로 시작된 봄꽃 답사는 목련, 진달래, 개나리, 벚나무, 철쭉을 지나 입함나무꽃의 개화로 이어지고 길가에 오동나무꽃 피어날 즈음이면 길 위에 오른 몸도 슬슬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오동나무꽃 지고 나면 잇따르던 꽃들의 개화잔치가 잠시 뜸해지고 그제야 지친 몸도 쉬어갈 겸 벚들을 만날 여유를 찾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위의 홍소연입니다. 봄이면 늘 꽃답사로 바쁜 한 나무 인문학자는 연보랏빛 오동나무꽃이 지면 그제야 답사를 끝내고 마음 편히 벚들을 만날 여유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게 대략 5월 말이라고 하죠. 누군가에게 5월은 이렇게 물러가는 달이구나 싶어지니 또 궁금해지네요. 나의 5월은 어떤 모습으로 떠나가는 달일까? 부디 나의 5월도 마음 편히 벚들을 만날 여유를 돌려주며 가는 달이기를 기대해봅니다.

4월의 마지막 날, 일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세련된 프랑스 예술가곡으로 문 열었어요. 19, 20세기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의 매, 5월이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시의 곡을 붙였는데요. 봄의 싱그러움과 젊음, 또 사랑의 감정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테너 장볼 푸셰코,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일요일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와,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 노날 가족 여러분에게는 이번 5월이 어떻게 떠나가고 있을까요? 저는 올해만큼 이렇게 5월이 짧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금방 지나가 버린 기분입니다. 그 아쉬움을 담아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될 6월, 더군다나 월요일이잖아요.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감성적인 프랑스 예술가곡 더 들어볼까요? 역시 19, 20세기 작곡가입니다. 에릭 사티의 주뚜브, 그대를 원해요. 내 바람은 단 한 가지, 오직 당신의 곁에서 내 심장은 당신의 것이 되고 그대의 입술은 내 것이 되고 그리고 모든 나의 육신은 당신의 것이 되는 것. 우린 두 영혼을 나눌 거예요. 매혹적인 사랑 노래입니다. 단 한 번의 사랑, 쉬잔 발라동을 위해서 작곡한 곡. 소프라노 파트리샤 부티봉, 크리스티안 피에르 마르샤의 첼로, 수잔 마노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사뭇 다른 느낌의 이 프랑스어로 된 사랑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20세기 캐나다 퀘벡 출신의 작곡가입니다. 펠릭스 르클레르의 디알로그 다무헤, 사랑의 대화였어요. 제목 그대로 연인의 대화로 이루어진 정말 위트 있고 사랑스러운 샹송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가사를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내가 널 미워하게 되면 모자를 쓸게, 그 표시로. 하지만 난 모자가 없으니까 우린 언제까지나 사랑하게 될 거야. 바리톤 브리노 라플랑드, 소프라노에는 프랑스 디발, 클로드 웹스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프랑스 가곡 에릭 세티의 주뚜브 그대를 원해요 였습니다. 소프라노 파트리샤 부티봉이 불렀고요. 크리스티안 피에르 마르카의 첼로, 수잔 마노프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19, 20세기 이 비슷한 시기 낭만주의 시대의 독일 가곡 이번엔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스타프 말러의 나는 즐겁게 푸른 숲속을 걸어갑니다. Ging mit Lust durch einen grünen Wald.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게롤트 후버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말러 부부의 가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구스타프 말러의 아내 알마 말러의 첫 푸르름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라이즈 비트 아인 예스테스 블리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였습니다. 이 보리수에서 첫 꽃이 부드럽게 피어나고 내 꿈속 난 그대가 푸른 정원에서 첫 아이의 옷을 짓는 모습을 보내 이 어머니가 되길 바라는 따뜻한 감성의 노래였어요. 소프라노 샤를롯 마르지오노 브라반트 오케스트라의 멤버의 연주로 함께 했고요. 먼저는 남편 구스타프 말러의 가곡이었습니다. 난 즐겁게 푸른 숲속을 걸어갑니다.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우가 불렀고요. 게럴트 후버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왜 모든 게 끝나야만 할까? 여전히 우리 사랑이 샘슨과 비즐리의 정원 모퉁이 너머에 있는 척 할 수 있다면 좋겠어. The Guardians of Samson and Beasley. 미국의 재즈밴드 핑크 마티니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헨델의 바로크 칸타타 아치 갈라테와 폴리페모 중에서 두 곡의 노래 이어드릴게요. 먼저 아치스와 갈라테아의 이중창 소르제 일디 태양은 떠오르고 이어서 폴리페모의 아리아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Non sempre, no crudele. 언제까지나 그렇진 않겠지. 오, 잔인한 이어. 이 목동 아체스와 바다의 님프 갈라테아의 사랑과 이를 질투하는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말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체스는 폴리페모에 의해서 목숨을 잃지만 결국 강물로 다시 태어나 불멸의 삶을 얻게 되죠. 갈라테아가 바다의 님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물은 흘러흘러가 바다를 만나게 되죠. 엄밀히 말하면 또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 소프라노 쌍드린드비오, 메조소프라노에는 사라 민가르도, 베이스 로랑 나우리가 함께하고요. 에마뉴엘 아이미 지휘하는 르 콩세르 다스트레의 연주입니다.

헨델의 칸타타, 아치스와 갈라테아, 폴리페모 중에서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폴리페모의 아리아였어요. 언제까지나 그렇진 않겠지, 오 잔인하니요. 먼저는 아치스와 갈라테아의 이중창, 태양은 떠오르고 였습니다. 소프라노 쌍드리 누비오, 메조소프라노에는 사라 민가르도, 베이스 로랑 나우리가 불렀고요. 에마뉘엘 아이미 지휘하는 르 꽁세르 다스트레이의 연주였습니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독일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의 합창 칸타타 들어보시죠. 이 마틴 루터의 독일어 기도문을 가사로 한 작품입니다. Verlei uns Frieden,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코리돈 합창단의 하모니고요. 매튜 베스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합창 카타타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코리돈 합창단의 하모니였고요. 매튜 베스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 여파로 이어집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날에 만나실 작품 헨리 비숍의 홈 스윗 홈입니다.

오페라 삽입곡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집에 대한 향수를 노래한 19세기 발라드, 영국 작곡가 헨리 비숍의 홈 스윗 홈. 우리말로 옮기면 집, 정겨운 집입니다. 궁궐과 향락을 떠돌지라도 아무리 초라해도 내 집만한 곳은 없다는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대략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환락과 궁궐 사이를 떠돌지라도 초라하지만 내 집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 하늘나라의 매력으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세상 끝까지 찾아봐도 그런 곳은 다시 없다. 나의 집, 정겨운, 정겨운 나의 집, 내 집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 쓸쓸한 들판을 거닐며 달을 올려다 볼 때면 어머니도 이 자식을 생각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시골집 창가에 기대어 달을 바라보시던, 어머니 곁에서 맞곤 하던 담쟁이 덩굴 향기도 이젠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한다. 나의 집, 정겨운 나의 집, 내 집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 집에서 떠나 헛된 환락을 쫓으며 방황했다. 아, 다시 그 작은 초가집을 나에게 돌려주오.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내가 부르면 기꺼이 달려와 줄 이들이 있는 곳. 무엇보다도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돌려주오. 나의 집, 정겨운 나의 집, 내 집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군 진영에서는 이 노래가 병사들에게 집에 대한 그리움을 강하게 불러일으켜 탈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연주를 삼갔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그만큼 집과 고향에 대한 애틋한 향수를 품고 있는 곡이죠. 비숍의 홈 스윗 홈은 미국 극작가 존 하워드 페인의 오페라 글라리 밀라노의 아가씨에서 삽입된 노래로, 작곡은 비숍이, 노랫말은 극작가 페인이 썼습니다. 이후 오페라 무대를 넘어서 독립적인 가곡으로 널리 불리게 된 노래죠. 후렴구에 나오는 나의 집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구절은 훗날 뮤지컬 영화 오즈의 마법사 마지막 장면에서 도로시가 되뇌는 상징적인 대사로도 쓰이기도 했죠. 이렇게 해서 처음엔 오페라 삽입곡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오페라보다 이 노래 자체가 더 유명해져서 하나의 독립된 가곡처럼 불리게 된 곡, 헨리 비숍의 나의 집, 정겨운 나의 집, 우리에게는 즐거운 나의 집으로 널리 알려진 홈 스윗 홈입니다.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래. 오늘로 떠나는 가정의 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헨리 비숍의 곡이었나요? Home Sweet Home. 메조소프라노 캐서린 젠킨스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헨리 비숍의 뒤를 잇는 20세기 전반의 중요한 영국 작곡가입니다. 랄프 본 윌리엄스의 I Got Me Flowers. 바리톤 존 셜리 커크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랄프 본 윌리엄스의 영국 노래 I Got Me Flowers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바리톤 존 셜리 쿼크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그리우면 난 불을 켜지. 깜빡깜빡 마음의 등이 켜지고 꺼질 때마다 내 그리움은 더 환해지지. 어둠 속에 동그만히 들어앉아 봐. 어두워야 더 환해지는 빛의 노래. 깜빡깜빡 널 향한 이 무진장한 그리움의 노래. 주용희 시인의 반딧불이의 노래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반딧불이의 불빛은 곧 그리움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 그리움은 빛이 되고 또 노래가 된다고 했죠. 어떤 불빛은 노래가 되고 어떤 노래는 불빛처럼 반짝입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어둡고 적막하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깜빡거리는 그 노래를 들을 수 있을까요? 김기범 작곡 그 기억 속으로의 여행,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진아의 25연 가야금과 김선아의 검은고, 김민아의 해금연주, 박경민의 대금과 김기범의 장구장단입니다.

김기범 작곡 그 기억 속으로의 여행. 김진아의 25연 가을금과 김선아의 검은고, 김민아의 해금과 박경민의 대금, 김기범의 장구장단. 오늘 FM 풍요마을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주용희 시인의 반딧불이의 노래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이 시에서 무주에서 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요. 시인은 아마도 어느 여름밤 무주에서 반딧불이 비행을 보면서 그 빛을 소리로 옮긴다면 어떤 노래가 될까? 이렇게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올여름 반딧불이들은 그 빛으로 또 어떤 노래를 할까요? 5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풍요마을에서 우리 음악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빛과 소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주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봅니다.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초여름 밤, 꿈 같은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6월부터는 드디어 반딧불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딧불이는 맑은 물과 숲이 잘 지켜지는 곳이어야 만날 수 있죠. 제주의 숲, 곶자왈도 그런 곳인데요. 나무와 덤불이 함께 우거진 곳을 가리키는 곶자왈은 제주의 원시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화산 활동 때 분출된 용암 위에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청수 곶자왈은 제주도 내에서 운문산 반딧불이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운문산 반딧불이는 한국 고유종이고 한반도 중부 이남에 서식합니다. 6월 중에 성충이 돼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빛이 아주 선명하게 깜빡거리기 때문에 국내에 서식하는 반딧불이 중 가장 아름답다고 하죠. 이제 곧 이들이 펼치는 군무를 볼 수 있습니다. 청수 곶자왈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 있습니다.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낮에는 가볍게 산책을 즐길 수 있고 밤이면 반딧불이를 탐사할 수 있습니다. 청수 곶자왈

원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고자월이 있는데요. 바로 산양 큰엉고지입니다. 예전에는 이곳을 산양 고자월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지형적 특색이 담긴 큰엉고지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큰엉은 제주방언으로 큰 바위나 절벽을 뜻하기 때문에 큰엉고지라는 말은 큰 바위가 있는 숲을 뜻하죠. 이 숲은 마치 동화 속의 세상처럼 꾸며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공주의 집, 그리고 마녀의 집, 새 둥지, 다람쥐 바퀴 같은 그네. 이런 장소들이 곳곳에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기에 참 좋습니다. 이 숲에서 반짝이는 반딧불은 또 어떤 풍경일까요? 6월 제주에 가신다면 제주의 원시림, 청수 곶자왈, 그리고 산양 큰엉고지에서 반딧불이를 따라 꿈같고 동화같은 밤을 걸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반딧불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전북 무주군이 아닐까 합니다. 무주의 반딧불이 축제는 해마다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열리지만 6월에도 반딧불이 탐사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6월에는 운문산 반딧불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탐사 기간은 무주 산골 영화제 기간과도 겹쳐서 영화와 자연을 함께 만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죠. 무주 산골 영화제는 매년 초여름 펼쳐집니다. 많은 이들에게 휴양과 힐링의 축제로 여겨지고 있죠. 청정지역 무주의 특색을 살려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야외 공간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빛의 예술이라 불리는 영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작은 빛으로 우리를 꿈꾸게 하는 반딧불이. 그들이 어우러진 초여름 밤을 상상해 보셨나요? 6월 무주에 가면 자연 속에서 이 모든 것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골 아닌 도심에서 반딧불이를 만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맹산 환경생태학습원이 있는데요. 이곳은 수도권 최고의 반딧불이 명소입니다. 맹산 환경생태학습원은 말 그대로 생태학습을 위해서 반딧불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6월이면 파파리 반딧불이 야간 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파파리 반딧불이도 6월에 볼 수 있는 반딧불이죠. 이곳 생태학습원에는 다양한 물속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습지가 있고 건강한 생태계 회복을 위해 조성된 반딧불이 보전 지역이 있습니다. 산골 무주에서도 도시 한가운데인 성남 분당구에서도 반딧불이는 우리를 꿈꾸게 하고 황홀하게 만듭니다.

충북 옥천은 자연이 맑기로 이름난 곳이죠. 옥천 중에서도 대청호 주변에서 이맘때 반딧불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청호는 대청댐을 건설하면서 만들어진 인공호수죠. 대전 광역시와 충북 보은군, 옥천군, 그리고 청주시에 걸쳐 형성돼 있습니다. 이 호수를 끼고 있는 옥천 쪽의 여러 마을은 안터지구라고 불리는데요. 이곳 안터마을은 국가 생태관광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운문산 반딧불이가 관찰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곳은 여름이면 온 동네가 반딧불이 천지였습니다. 그런데 대청댐을 건설하느라 마을들이 수몰되면서 반딧불이 서식지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죠. 1981년 대청댐 건설 후 한동안 보이지 않던 반딧불이는 1999년 무렵부터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안터지구 사람들은 이 반딧불이를 주제로 축제를 열기 시작했죠. 주민들은 반딧불이 서식지를 지키기 위해서 친환경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반딧불이가 활동하는 시기에는 가로등을 꺼서 불빛을 최소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안터지구는 생태환경이 잘 지켜진 마을, 6월이면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마을이 되었죠. 수몰과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반딧불이가 다시 옛 마을 사람들을 찾아왔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알고 나면 이 마을의 초여름 밤은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6월에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제주, 무주, 성남, 옥천. 그 모든 것의 초여름 밤이 올해도 또 앞으로도 그 불빛들로 아름답게 수놓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은 정수연 작곡 석대 18연 가야금을 위한 반딧불이 가운데 1장, 2장, 3장 나눠서 전해드렸습니다. 1장 반딧불이의 숲, 2장 별빛 쏟아지듯, 3장 반딧불이의 춤 함께 하셨어요. 가야금 연주의 춘호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 FM 풍류마을
1: 강상어 둥둥 떴는 배 붕어를

대로 구경 가자. 대인한테 나는 죽도 친하니 대인나니요. 줄물망 줄물망은 얼을 써도 쌍쌍이라 차례 등 싫어라 우리 고향을 어서 가세 그 달을 다 보내고 오.

그러는구나. 꼬야, 따지 마라. 얼마?

단가 강상풍월, 성우양의 장과 이정엄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규마을, 이번에는 대금산조 준비했습니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까지 짧은 산조 한바탕 함께 하시죠. 이생강의 대금과 이성진의 장구장단입니다.

대금산조 들으셨습니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까지 짧은 산조 한바탕. 이생강의 대금과 이성진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일요일 FM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준비한 끝음악 이경서 편곡의 술비타령, 유지숙과 박준영의 노래, 이경섭이 지휘하는 실내악단 아르의 연주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0: 최정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거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거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애쓴 모든 스태프가 나와 일렬로 서서 무대 인사를 할 때, 그때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공연이 최고의 공연이었어도 그렇지 않았다 해도 모든 공연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스며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5월을 보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일이 많았던 달.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생각하며 보낸 한 달. 아름다운 풍경, 피어나는 꽃을 보며 그리운 사람들을 생각한 한 달. 마침표를 찍기 쉽게, 매듭 찍기 쉽게 5월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인 것도 좋습니다. 5월이 꼭 행복했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공연을 준비하듯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던 5월의 날들이 6월을 보낼 힘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31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무대 공연과 관련된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Dernier Rideau 마지막 커튼 마지막 공연이라는 의미의 곡이었는데요. 앙드레 간용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제목이 Rideau였어요. 커튼이기도 하고 무대의 막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Rideau라는 곡은 Cirque du Soleil, 태양의 서커스의 살팀방꼬라는 작품 사운드 트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르네 듀페레가 작곡한 곡이었고요. 목소리는 르네 바지네 그리고 프랑신 포아트라의 스케츠송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달리다의 노래인데요. 제목이 Fini la Comedie입니다. 연극은 끝났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여기에서 연극은 두 사람의 사랑을 의미하는 제목입니다. 이 곡 원래 이탈리아의 형제 듀오 라 비온다가 불렀던 영어로 불렀던 노래 There For Me라는 곡이 원곡인데요. 그 There For Me라는 제목으로 많이 또 리메이크돼서 사라 브라이트만과 호세 코라도 듀엣곡으로 또 발표를 했었죠. 이 곡 오늘은 프랑스어 버전 달리다의 노래 Fini la Comedie 연극은 끝났습니다로 전해드립니다.

세 곡의 노래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Hymn to Love, 사랑의 찬가,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리메이크 버전이죠. 에디트 피아프의 사망 30주기였던 지난 1993년에 에디트 피아프 트리뷰트 앨범이 발표됐는데요. 세계 각국의 뮤지션들이 피아프의 노래들을 불렀던, 한 곡씩 불렀던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퀘벡 출신의 가수, 캐나다 퀘벡 출신의 코리 하트가 노래한 사랑의 찬가, 영어로 불렀습니다. Hymn to Love 들으셨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스페인 가수 다비드 비스발, 인기 같습니다. 다비드 비스발이 노래한 Quiero perderme en tu cuerpo, 당신 안에서 길을 잃고 싶어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원래 라비온다라는 이탈리아 형제 듀오가 불렀던 There for me의 프랑스어 버전 Fini la comedi, 연극은 끝났습니다. 달리다의 목소리였고요. 이번에는 보사 바로크입니다. 며칠 전에 소웨토 현악사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원곡을 전해드리죠. 데이브 그루신이 작곡하고 연주한 곡이죠. 데이브 그루신의 보사 바로크입니다.

역시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스티비 원더가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노래죠. 70년대 초반에 발표됐던 이 곡을 리사 오노의 보사노바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일본의 하피스트이자 작곡가인데요. 토모유키 아사카와의 곡이었습니다. 곡을 쓰고 하프로 연주한 레인보우 온 더 스프레이어 였어요. 그 물을 뿜어내는 분무기 스프레이어를 의미하는데요. 그 스프레이어 위에 걸쳐있는 무지개라는 의미죠. 아기 웃음소리로 시작해서 또 자연의 소리, 잔디밭 스프레이어에서 뿜어내는 물줄기에 걸쳐있는 바로 그 무지개가 보이는 듯한 곡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데이브 그루스인의 보사바로크였고요. 이번에는 레오 딜리브, 프랑스의 낭만주의 작곡가죠. 오페라와 오페레타를 많이 작곡했던 딜리브의 피치카토 폴카라는 곡을 라틴 리듬으로 편곡해서 연주한 곡입니다. 칠러 센페테리라는 헝가리 출신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데요. 제목이 플라이어트, 영어 제목은 플러테이션입니다.

세일런 돌라라는 곡이었습니다. 기존의 언어가 아닌 의미 없는 소리의 느낌으로만 만들어진 가사로 노래한 곡이에요. 영국의 작곡가 나이젤 헤스가 작곡했고요. 나이젤 헤스가 이끄는 영국의 혼성 중창단 카멜레온이 불렀던 노래인데 오늘은 러셀 왓슨, 영국의 크로스오버 테너 가수죠. 그의 데뷔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셀 왓슨이 아일랜드의 가수 마리아 브리난과 함께 노래한 세일런 돌라였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헝가리의 피아니스트 칠라 센트페테리가 연주한 플레어트, 플러테이션이라는 곡, 딜리브의 피치카토 폴카를 편곡해서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베르나르트 크루셀, 핀란드의 클라리네티스트이자 작곡가인데요. 베르나르트 크루셀의 클라리넷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 번호 5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전해드립니다. 그동안은 2악장을 계속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1악장입니다. 엠마 존슨의 클라리넷, 찰스 그로브스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르나르트 크루셀의 클라리넷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 번호 5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엠마 존슨의 클라리넷, 찰스 그룹스가 지휘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책 읽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와 에세이, 소설, 그림책도 읽어드리는 코너 일요일엔 언제나. 오늘은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칠레의 시인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은 1889년 4월 7일 칠레의 비쿠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이었고 훗날 시인이자 작가, 외교관으로 활동했죠. 1945년에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의 시에는 어렵고 거창한 단어들이 별로 없습니다. 준엄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녀는 흔한 단어를 다정하게 엮어가죠. 오늘은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의 시 두 편을 준비했는데요. 밥 한 그릇의 신성한 의미, 저녁 식탁을 차린다는 의미, 그 식탁에 둘러앉는 가족의 의미가 집이라는 첫 번째 시에 담겨 있고, 두 번째 들려드릴 시 내 손을 잡아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슬픔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려운 단어 하나 없이 우리를 인간다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의 시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아름다운 금빛은 대나무나 과일엔 없으니 그 밀 냄새와 오븐은 끝없는 기쁨을 준다. 굳은 손가락과 부드러운 손바닥으로 우리는 더불어 빵을 쪼갠다. 귀여운 애야. 검은 땅이 흰 꽃을 피워내는 걸 네가 놀라운 눈으로 보고 있는 동안 빵을 가지러 가는 내 손을 낮추어라. 내 엄마가 자기의 손을 낮추듯이. 아들아, 밀은 공기로 된 것이고 햇빛과 괭이로 된 것이란다. 그러나 이 빵, 신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이 빵은 모든 식탁에 놓여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이 그걸 갖지 못했다면, 아들아, 그걸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 부끄러운 손으로 너는 그걸 가져가지 않는 게 좋다. 아들아, 굶주림은 그 찌푸린 얼굴로 타작하지 않은 밀을 휩싸며 회오리친다. 그들은 찾지만 서로 발견하지 못한다. 빵과 곱사등이 굶주림은 그러니 그가 지금 들어오기만 하면 발견하는 것이니 우리는 이 빵을 내일까지 먹지 말고 놔둘 일이다. 케추아 인디언은 닫는 법이 없는 문을 타오르는 불로 표시하고 그리고 굶주림이 몸과 영혼이 잠들 때까지.

내 손을 잡아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내 손을 잡아 그리고 춤을 추자 너와 나 그때처럼 손을 줘 한 송이 꽃이 되자 너와 나 한 송이 꽃 그걸로 충분해 같은 춤을 추자 너와 나 같은 스텝을 탐색하자 바람에 나풀대는 어린 벼처럼 하나 되어 흔들자 그걸로 충분해 내 이름은 장미 내 이름은 희망 하지만 이름 따위가 뭐라고 우리는 산 꼭대기에 있을 텐데 춤만 추면 되는데 그걸로 충분한데

너와 내가 손잡고 춤추면서 산꼭대기에 한 송이 꽃이 되는 것. 삶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은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시인 잘랄루딘 루미의 시를 읽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얼마나 많은 것을 통과한 뒤에 얻은 깨달음일까 싶기도 합니다. 교육자였고 시인이었고 외교관이었다는 그녀의 이력만 들으면 양지쪽만 걸어온 삶일 것 같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이들을 비극적으로 잃은 경험도 있고 라틴 아메리카의 슬픔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기도 했죠. 하지만 슬픔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문학을 통해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쉽고 다정한 언어로 그 슬픔과 깊은 숨을 통과한 시인에게 우리도 5월의 아픔을 위로받고 6월을 헤쳐갈 힘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일요일엔 언제나 오늘은 194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칠레의 시인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의 시 두 편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함께 전해드린 음악 두 곡, 먼저 집에 이어서 들으신 곡 세자르 프랑크의 파니스 안젤리쿠스, 천상의 양식이었죠. 이 곡 마티아스 바메르트가 지휘한 BBC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두 번째 시 내 손을 잡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시크릿 가든의 그레이스였는데요. 에드바르트 안톤슨의 트럼펫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스페인의 뮤지션 나초 까노의 곡인데요. 메카노라는 혼성 트리오의 그 형제 남성 멤버 가운데 동생이죠. 나초 까노가 작곡한 무시카 파라 우나 보다, 어느 결혼식을 위한 음악입니다. 현재 스페인의 국왕인 펠리페 6세가 그 왕자 시절에 국영방송 뉴스 앵커였던 레티시아 오르티스와의 결혼식을 위해서 작곡한 곡입니다. 2004년 5월에 있었는데요. 피아노와 함께 스페인을 상징하는 클래식 기타가 선두에서 관현악을 이끌어가는 대곡입니다. 이 곡 볼프강 이스키에르도가 지휘하는 마드리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현재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의 결혼식을 위해서 작곡했던 곡, 나초 까노의 곡, 무시카 파라 우나 보다, 어느 결혼을 위한 음악, 울프강 이스키에르도가 지휘한 마드리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마르 아만도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오라시오 과라니가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노래고 또 히나마리아 이달고의 목소리로도 익숙한 곡인데요. 이 곡 오늘은 일론카라는 가수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내 모든 걸 다해 사랑하다라는 의미 아마르 아만도입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중국과 독일계 부모 밑에서 태어난 독일의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입니다. 정통이라기보다는 누에보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인데요. 오트만 리버트의 연주였어요. 그가 작곡하고 연주한 Heart Still Beating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뒤에 괄호 안에 For Berlin 이라는 부제가 또 이어서 붙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스테파니, 이 곡은 우루과이의 알프레도 시타로사의 곡이 원곡인데요. 이 곡을 스페인 카나리아섬 출신의 대규모 남성 포크 그룹인 로스 사반데뉴스의 그 듀오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루과이의 포크 가수 다니엘 비글리에티가 함께한 스테파니였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르 아만도, 그동안에는 페루의 가수 다니엘 리베르타드의 목소리로 가끔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일론카라는 가수의 목소리로 전해드린 내 모든 걸 다해 사랑하다, 아마르 아만도였습니다. 그리스의 작곡가, 영화음악가로 터치 오브 스파이스라는 작품으로 친숙한 작곡가입니다. 에반시아 레부치카의 곡 가운데 회전목마, 카루셀, 들어보시죠.

게레르였습니다. 스페인어로 원하다, 사랑하다 라는 의미죠. 원래 태양의 서커스의 음악이죠. 알레그리아라는 국내에도 공연된 작품에 흘렀던 곡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더 로젠버그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네덜란드 출신의 가수 바베트 라베이의 목소리가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그리스의 작곡가 에반티아 레브치카의 작품집 가운데 회전목마 카루셀 들으셨고요. 오늘 끝곡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정재형의 곡입니다. 가수이기도 했죠. 정재형의 사랑하는 이들에게입니다.

정재영의 피아노 연주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7일 독일의 쾰른 필하모니에서 열린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김서현과 다니엘 뮬러 쇼트가 연주하는 브람스의 이중 협주곡, 안드리스 포가가 지휘하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요즘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젊은 음악가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지난 2월 쾰른 공연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이 출연해서 더욱 관심이 갑니다. 김서현은 2008년생이니까 아직 만 20살이 안 된 젊은 음악가죠. 티보 바르가 국제 콩쿠르를 비롯해서 이미 세계 주요 콩쿠르를 석권했고 또 국제 클래식 음악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서현은 이번 쾰른 음악회에서 첼리스트 다니엘 뮬러 쇼트와 함께 브람스의 이중 협주곡을 선보이는데요. 먼저 이번 음악회에는 슈만의 만프레드 서곡으로 시작합니다. 안드레스 포가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로베르트 슈만 만프레드 서곡 들으시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만프레드 서곡을 안드리스 포가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지난 2월 27일 쾰른 필하모니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 다음 곡은 브람스의 이중 협주곡인데요. 이 곡은 바이올린과 첼로가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좀 독특한 편성의 작품이죠. 작곡가 브람스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요하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해의 선물로 바로 이 이중 협주곡을 작곡했는데요. 이번 쾰른 음악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이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첼리스트 다니엘 뮬러 쇼트가 함께 연주를 하게 되죠. 자, 그럼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102,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3악장 비바체 논 트로포 들으시겠습니다. 김서현의 바이올린, 다니엘 뮬러 쇼트의 첼로, 안드레스 포가가 지휘하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102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김서현의 바이올린, 다니엘 뮬러 쇼트의 첼로, 안드레스 포가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멋진 연주 선보인 김서현과 다니엘 뮬러 쇼트는 오늘 듣고 계신 2월 27일 쾰른 음악회에서 앙콜로 할보르센의 파사칼리아를 연주합니다. 앙콜 연주 들어보시죠.

요한 할보르센의 파사칼리아를 들으셨습니다. 김서현의 바이올린, 다니엘 뮬러쇼트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7일 독일의 쾰른 필하모니에서 열린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지휘를 맡은 안드레스 포가는 라트비아 리가 출신의 지휘자인데요. 지난 2010년에 예브게니 스베틀라노프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현재는 노르웨이 스타방에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이면서 또 라트비아 국립교향악단의 예술 고문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 쾰른 공연 후반부에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중에서도 아주 드라마틱한 곡이죠. 교향곡 4번을 선보입니다. 이 곡은 1악장이 안단테 소스테누토, 모데라토 콘 아니마, 2악장은 안단티노 인모도 깐조나, 3악장 스케르초, 피치카토 오스티나토, 알레그로, 4악장 알레그로 콘 푸오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드리스 포가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F단조 작품 번호 36 들으시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4번 F단조 작품 번호 36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네, 열정적인 연주 참 좋았는데요. 연주에는 안드리스 포가가 지휘한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난 2월 27일 쾰른 필하모니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김서현의 바이올린 연주도 참 훌륭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서현의 음반 중에서 들으시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이 제작한 2024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음반 가운데 쇼송의 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서현의 바이올린, 홍소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송의 포엠, 시, 작품 번호 25를 감상하셨습니다. 김서현의 바이올린, 홍소유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KBS 클래식 FM이 제작한 2024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음반 가운데서 전해드렸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문득 생각하게 된다. 놀라운 최첨단 발명품이나 기술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왜 마주서면 뒷모습까지 비춰주는 거울은 아직 없을까? 반은 앞모습, 반은 뒷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은 왜 못 만들까? 안 만들까? 그런 거울이라면 자기 뒷모습은 물론 이렇게 아쉽게 가는 봄날의 뒷모습과 5월의 뒷모습도 또렷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울은 없을까? 끝나가는 봄과 5월에 보이지 않는 뒷모습과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 나의 뒷모습을 가만히 그려본다.

가는 봄날과 5월의 뒷모습과 그 뒷모습들을 보는 내 뒷모습까지 모두 찾아오는 초여름 6월에서 아름다웠으면 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Farewell, 존 두안의 하프 기타 연주였습니다. 5월은 늘 있고 6월은 늘 오지만 2026년의 5월 그리고 6월은 한 번밖에 없겠죠. 5월의 마지막 날 함께하는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는 샵

돌아보고 또 다가올 6월 초여름 이 여름들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잘 지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랜만에 음악에 집중하는 오늠데이로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2026년에 5월까지가 봄이라고 치면 그 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슈만의 교향곡 1번 B플랫 장조 작품 38 봄 중에서 1악장 안단테 운포코 마에스토소 함께 듣겠습니다.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입니다.

슈만의 교향곡 1번 B플랫 장조 작품 38 봄 중에서 1악장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플루소나타 C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33 전악장으로 준비했습니다. 1악장 안단테, 2악장 알레그로, 3악장 아다치오, 4악장 미뉴에토 전악장입니다. 이레나 그레프나우어의 플룻, 마리아 그라프의 하프, 다비드 게링가스의 첼로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플루소나타 C장조 바흐작 모노 1033 1악장부터 4악장까지 전악장 함께했습니다. 예레나 그레파나우의 플룻, 마리아 그라프의 하프, 다비드 게링가스의 첼로였습니다.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서 밴노래입니다. 네메르비가 주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환상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러브 테마,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위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서 밴노래,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 The King Singers가 노래하는 How Did We Fall in Love입니다.

포스터의 음악, 연가곡 중에서 몰리, Do You Love Me,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음성, 제이 용과의 바이올린, 몰리 메이슨의 기타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How Did We Fall In Love, 킹싱어스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예술 속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소리 없는 음악이라는 역설적인 주제로 7명의 작가들의 글을 모은 소설 모음집 무성음악, 그 중에서 도수용 작가의 겨울바다에 다녀오다 함께하겠습니다.

겨울바다가 아니라 여름바다를 계획하고 싶은 날들입니다. 그러나 단편소설 속 세 주인공들이 찾은 바다는 계획이 없던 갑작스런 바다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세 명입니다. 목요일마다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기혼남 애인을 기다리는 교사 주희, 그 버스터미널 안에 햄버거집에서 일하는 용우, 용우를 보러 햄버거집을 덜어 찾는 주희의 제자 가람. 세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터미널에 묶인 듯한 부동자세 상황은 셋 다 비슷합니다. 그런 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함께 속초바다를 보러 가게 됩니다.

그 버스 터미널과 갑작스러운 바다 여정의 이유를 설명하듯 작가 도수영은 소설의 작가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첩첩산중의 직장에 발령받아 3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번화가는 굴곡진 산길을 30분 정도 차로 가야 하는 곳이었는데 어느 날 차가 고장나서 버스를 타야 했다. 터미널에서 생크림 소보로빵을 먹으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곳은 떠나기 좋은 장소였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그곳에 멈춰있는 사람이 보였다. 산골이 답답하고 초록이 지겹지만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 근처에 바다가 있다고 들었지만 결국 가보지 않을 사람. 무언가에 단단히 얽매인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싶었다. 작가의 바람대로 소설 속 세 주인공은 바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큰 마음의 변화를 겪죠. 가령 교사인 주인은 터미널에서 늘 부동자세로 기다렸던 사랑을 끝내듯 파도를 이기겠다는 것처럼 큰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든 무언가를 힘껏 바다로 던집니다. 용도 돌아와서 햄버거 가게 일을 그만두죠. 작가 노트엔 그런 변화에 대한 작가의 의도가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이 소설이 무성 영화라면 내내 흐르는 배경음악은 파도 소리일 것이다. 지독한 관성을 깨는 진동이 필요했다. 오랜 부동의 자세로 피로한 몸과 마음에 휴식기 깃들기를 소망한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소리 없는 음악이란 주제로 일곱 작가의 소설을 모은 무성음악 중에서 도수영 작가의 겨울바다에 다녀오다 함께했습니다. 세 사람이 바다로 가는 자동차 안에서 들은 음악은 저희는 전해드리기 어렵지만 가수 백예린의 리스트라는 곡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함께 들으시는 곡 파도라는 제목을 가진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음악 레온데였습니다. 라비니아 메이에르의 하프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이 노래인 뮤지션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여성 보컬 노아, 그녀의 목소리로 The Ocean 이어드립니다.

영화 파도가 지나간 자리 OST 중에서 Letters였습니다. 프랑스 영화 음악가 알렉상드르 데스플라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노아가 부른 The Ocean이었습니다.

이사 갈베니스의 아스트리아스 전설, 크리스토프 지첸의 마림바 연주였습니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중에서 이 악장 아다지오 아사이, 조성진의 피아노, 앤드루스 넬슨스가 주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의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 조성진의 피아노, 안드리스 넬슨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드보르작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작품 53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 오늘 조금 오래된 의미 있는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유진 올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1966년도 레코딩입니다.

드브르작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추 작품 53의 예악장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유진 로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1966년 녹음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치킬린 데 바친 바친에서 꽃을 파는 소년 보내드립니다. 루시아 허드바리의 트럼펫 디보 가르시아의 기타 연주입니다.

아스트로 피아솔라의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1984년도 영화입니다. 에니코 4세를 위해서 피아솔라가 쓴 아베마리아, 바이올리니스트 겐나로 데지데리오와 그의 앙상블이 함께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피아솔라의 밭친에서 꽃을 파는 소년, 루시안 허데바리의 트럼펫, 디보 가르시아의 기타였습니다. 제롬 컨의 뮤지컬 로버타의 대표곡 스모치 겟츠 인 유어 아이즈,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입니다.

마늘 봉쇄에 에스트로 있다 작은 별이었습니다.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브라질 출신의 기타리스트 필리니오 페르난데스, 사무엘레 텔라리 아코디언 연주와 함께했고요. 첼로 연주에는 토마스 캐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해 들으신 음악,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가 부른 스모크 갯츄 인 유어 아이스였습니다.

두비스의 아라베스크 1번, 윌리엄 스미스가 주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였고요. 오늘 끝곡 The Enchanted Garden, 마법의 정원, 케빈 컨의 피아노입니다.

0: 케빈 콘의 The Enchanted Garden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 오늘 순서와 마칩니다. 6월의 첫날 초여름의 초록색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수첩의 황도코입니다. 6월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즈수첩 첫 곡은요, 클라리넷 연주자 켄 페플로프스키의 연주입니다. 준 나잇입니다.

빌 콜먼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1979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뉴올리언즈를 그리워하면서 연주했던 곡입니다. Do you know what it means to miss New Orleans? 들으셨습니다. 빌 콜먼의 트럼펫과 보컬, 그리고 롤프 부허의 트롬본, 파트리스 오디에의 피아노, 앙리 티슈치의 베이스, 그리고 미셸 데니스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으로 요한 세바스찬 바의 평균율 클라비오 1권 가운데서 두 곡을 골랐는데요. 바로 전주곡 10번과 후가 10번입니다. 두 곡 모두 다 역시 재즈 스타일로 연주가 되는데요. 바로 존 루이스의 재즈 스타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존 루이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1권 가운데서 전주곡과 푸가 10번 2단조를 존 루이스의 재즈 스타일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재즈수첩에서는 매달 탄생 100주년에 재즈의 명인들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과 그 명인들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6월 들어서 새로운 탄생 100주년에 재즈의 명인을 만나보겠습니다. 6월의 주인공은요, 바로 재즈 오르간 연주자 잭 맥더프입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1961년 그의 앨범 The Honey Dripper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음악 한 곡 전해드립니다. I Want a Little Girl, 잭 맥더프의 오르간 연주입니다.

잭 맥더프의 연주였습니다. I Want a Little Girl 들으셨는데요. 지미 포레스트의 테너 색소폰, 잭 맥더프의 오르간, 그랜트 그린의 기타, 그리고 벤 딕슨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잭 맥더프의 음악을 듣는 시간, 6월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의 음악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첫 음반으로 1961년작 프레스티지 레코드에서 녹음이 된 더 하니 드리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잭 맥더프는 소울 재즈의 대표적인 오르간 연주자이죠. 195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5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정말 이 음악의 대표적인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해온 그런 잭 맥더프입니다. 보통 브라더 잭 맥더프 또는 캡틴 잭 맥더프라는 그런 닉네임으로도 널리 알려진 그런 연주자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소울 재즈는 재즈의 그 리듬 앤 블루스적인 그런 특성이 강하게 묻어있는 그런 스타일의 재즈를 말합니다. 그 뿌리는 194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보통 이 재즈의 주류가 40년대에 출발했던 비밥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됐다는 사실에서 조금 다르게 이 소울 재즈는 당시에 또 출발했던 리듬 앤 블루스와 함께 재즈가 연결이 되면서 시작된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타일의 최초의 인물은 그 색소폰 연주자 일리노이 자켓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리노이 자켓이 오르간 연주자들과 많은 그런 녹음을 남김으로써 이 스타일의 음악에서 이 오르간이 갖고 있는 그 중요성이 대두되게 됩니다. 잭 맥더프는 1926년 9월 17일 일리노이주 샴페인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베이시스트로 음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활동했던 그 밴드의 리더였던 바로 윌리스 잭슨이 베이스 말고 한번 오르간을 연주해보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자신의 악기를 바꿔서 오르간 연주를 시작했고요. 그것이 잭 맥더프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에 프레스티지 레코드와 계약을 맺고서 이후로 1년에 그의 앨범들을 밴드 리더로 녹음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1961년 오늘 듣고 계신 The Honey Dripper는 그의 초기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앨범 가운데서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잭 맥더프의 작품입니다. Dink's Blues 들어보시겠습니다.

잭 맥더프의 연주였습니다. 그의 곡 딩크스 블루스였습니다. 지미 포레스트의 테너 색소폰, 잭 맥더프의 오르간, 그랜트 그린의 기타, 그리고 벤 딕슨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재즈 오르간 연주자의 그 대표적인 인물인 지미 스미스의 음악을 탄생 100주년의 인물로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미 스미스는 애초에 그 뿌리가 비밥에서 시작해서 하드밥으로 이렇게 건너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잭 맥더프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리듬앤블루스를 애초에 처음부터 받아들였죠. 그래서 굉장히 그 리듬앤블루스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보통 소울 재즈라고 훗날 불리게 되는 그런 음악을 시작했던 그런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1960년대 또 지미 스미스와 많이 비교가 되면서 활동했던 잭 맥더프였습니다. 앞으로 또 그의 음악을 천천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비 맥퍼린의 노래 듣겠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곡 셀림입니다.

늘그목소리에서악기와도같은그런매력을들려주는보컬리스트죠바비맥퍼린이부른마일스데이비스의곡셀림들으셨습니다러셀페런트의피아노그리고지미해슬립의베이스윌리엄스케네디의드럼연주가함께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오늘순서의마지막곡전해드립니다마지막곡으로피아니스트오스카피터슨의연주를준비했는데요오스카피터슨은뭐잘알려졌다시피캐나다몬트리올출신의또피아니스트죠겨울이굉장히그긴지역이라고하는데요그곳에서여름을상상하면서이곡을만들었다고합니다 When Summer Comes 오스카 피터슨의피아노독주로보내드립니다

6월이어서 이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될 텐데요. 오스카 피터슨이 연주한 When Summer Comes 피아노 독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998년도 블루노트 클럽에서 있었던 실황 녹음 가운데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음악을 끝으로 오늘 재즈수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재즈수첩은 다음 주에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도커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애쓴 모든 스태프가 나와 일렬로 서서 무대 인사를 할 때, 그때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공연이 최고

최고의 공연이었어도 그렇지 않았다 해도 모든 공연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스며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5월을 보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일이 많았던 달.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생각하며 보낸 한 달. 아름다운 풍경, 피어나는 꽃을 보며 그리운 사람들을 생각한 한 달. 마침표를 찍기 쉽게, 매듭 찍기 쉽게 5월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인 것도 좋습니다. 5월이 꼭 행복했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공연을 준비하듯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던 5월의 날들이 6월을 보낼 힘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31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무대 공연과 관련된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네르니에 리도 마지막 커튼 마지막 공연이라는 의미의 곡이었는데요. 앙드레 간용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제목이 리도였어요. 커튼이기도 하고 무대의 막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리도라는 곡은 시크 두 솔레이 태양의 서커스의 살팀방꼬라는 작품 사운드 트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르네 듀페레가 작곡한 곡이었고요. 목소리는 르네 바지네 그리고 프랑신 포아트라의 스케츠송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달리다의 노래인데요. 제목이 피니 라 코미디입니다. 연극은 끝났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여기에서 연극은 두 사람의 사랑을 의미하는 제목입니다. 이 곡 원래 이탈리아의 형제 듀오 라 비온다가 불렀던 영어로 불렀던 노래 There For Me라는 곡이 원곡인데요. 그 There For Me라는 제목으로 많이 또 리메이크돼서 사라 브라이트만과 호세 코라도 듀엣곡으로 또 발표를 했었죠. 이 곡 오늘은 프랑스어 버전 달리다의 노래 Fini la Comedie 연극은 끝났습니다로 전해드립니다.

세 곡의 노래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Hymn to Love, 사랑의 찬가,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리메이크 버전이죠. 에디트 피아프의 사망 30주기였던 지난 1993년에 에디트 피아프 트리뷰트 앨범이 발표됐는데요. 세계 각국의 뮤지션들이 피아프의 노래들을 불렀던, 한 곡씩 불렀던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퀘벡 출신의 가수, 캐나다 퀘벡 출신의 코리 하트가 노래한 사랑의 찬가, 영어로 불렀습니다. Hymn to Love 들으셨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스페인 가수 다비드 비스발, 인기 가수입니다. 다비드 비스발이 노래한 Quiero perderme en tu cuerpo, 당신 안에서 길을 잃고 싶어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원래 라비온다라는 이탈리아 형제 듀오가 불렀던 There for me의 프랑스어 버전 Fini la comedy, 연극은 끝났습니다. 달리다의 목소리였고요. 이번에는 보사바로크입니다. 며칠 전에 소웨토 현악사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원곡을 전해드리죠. 데이브 그루신이 작곡하고 연주한 곡이죠. 데이브 그루신의 보사바로크입니다.

역시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스티비 원더가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노래죠. 70년대 초반에 발표됐던 이 곡을 리사 오노의 보사노바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일본의 하피스트이자 작곡가인데요. 토모유키 아사카와의 곡이었습니다. 곡을 쓰고 하프로 연주한 레인보우 온 더 스프레이어 였어요. 그 물을 뿜어내는 분무기 스프레이어를 의미하는데요. 그 스프레이어 위에 걸쳐있는 무지개라는 의미죠. 아기 웃음소리로 시작해서 또 자연의 소리, 잔디밭 스프레이어에서 뿜어내는 물줄기에 걸쳐있는 바로 그 무지개가 보이는 듯한 곡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데이브 그루스인의 보사바로크였고요. 이번에는 레오 딜리브, 프랑스의 낭만주의 작곡가죠. 오페라와 오페레타를 많이 작곡했던 딜리브의 피치카토 폴카라는 곡을 라틴 리듬으로 편곡해서 연주한 곡입니다. 칠러 센페테리라는 헝가리 출신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데요. 제목이 플라이어트, 영어 제목은 플러테이션입니다.

세일런 돌라라는 곡이었습니다. 기존의 언어가 아닌 의미 없는 소리의 느낌으로만 만들어진 가사로 노래한 곡이에요. 영국의 작곡가 나이젤 헤스가 작곡했고요. 나이젤 헤스가 이끄는 영국의 혼성 중창단 카멜레온이 불렀던 노래인데 오늘은 러셀 왓슨, 영국의 크로스오버 테너 가수죠. 그의 데뷔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셀 왓슨이 아일랜드의 가수 마리아 브리난과 함께 노래한 세일런 돌라였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헝가리의 피아니스트 칠라 센트 페테리가 연주한 플러트, 플러테이션이라는 곡, 들리브의 피치카토 폴카를 편곡해서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베르나르트 크루셀, 핀란드의 클라리넷티스트이자 작곡가인데요. 베르나르트 크루셀의 클라리넷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 번호 5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전해드립니다. 그동안은 2악장을 계속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1악장입니다. 엠마 존슨의 클라리넷, 찰스 그로브스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르나르트 크루셀의 클라리넷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 번호 5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엠마 존슨의 클라리넷, 찰스 그룹스가 지휘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책 읽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와 에세이, 소설, 그림책도 읽어드리는 코너 일요일엔 언제나. 오늘은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칠레의 시인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은 1889년 4월 7일 칠레의 비쿠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이었고 훗날 시인이자 작가, 외교관으로 활동했죠. 1945년에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의 시에는 어렵고 거창한 단어들이 별로 없습니다. 준엄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녀는 흔한 단어를 다정하게 엮어가죠. 오늘은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의 시 두 편을 준비했는데요. 밥 한 그릇의 신성한 의미, 저녁 식탁을 차린다는 의미, 그 식탁에 둘러앉는 가족의 의미가 집이라는 첫 번째 시에 담겨 있고, 두 번째 들려드릴 시 내 손을 잡아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슬픔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려운 단어 하나 없이 우리를 인간다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의 시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집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상이 차려졌다, 아들아. 크림의 고요한 흰색과 함께. 그리고 내 벽에는 질그릇들이 푸른 빛을 내며 반짝이고 있다. 여기 소금이 있고 기름은 여기. 가운데는 거의 말을 하고 있는 빵. 빵의 금빛보다 더 아름다운 금빛은 대나무나 과일엔 없으니 그 밀냄새와 오븐은 끝없는 기쁨을 준다. 굳은 손가락과 부드러운 손바닥으로 우리는 더불어 빵을 쪼갠다. 귀여운 애야. 검은 땅이 흰 꽃을 피워내는 걸 네가 놀라운 눈으로 보고 있는 동안 빵을 가지러 가는 내 손을 낮추어라. 내 엄마가 자기의 손을 낮추듯이. 아들아, 밀은 공기로 된 것이고 햇빛과 괭이로 된 것이란다. 그러나 이 빵, 신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이 빵은 모든 식탁에 놓여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이 그걸 갖지 못했다면, 아들아, 그걸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 부끄러운 손으로 너는 그걸 가져가지 않는 게 좋다. 아들아, 굶주림은 그 찌푸린 얼굴로 타작하지 않은 밀을 휩싸며 회오리친다. 그들은 찾지만 서로 발견하지 못한다. 빵과 곱사등이 굶주림은 그러니 그가 지금 들어오기만 하면 발견하는 것이니 우리는 이 빵을 내일까지 먹지 말고 놔둘 일이다. 케추아 인디언은 닫는 법이 없는 문을 타오르는 불로 표시하고 그리고 굶주림이 몸과 영혼이 잠들 때까지. Thank you.

내 손을 잡아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내 손을 잡아 그리고 춤을 추자 너와 나 그때처럼 손을 줘 한 송이 꽃이 되자 너와 나 한 송이 꽃 그걸로 충분해 같은 춤을 추자 너와 나 같은 스텝을 탐색하자 바람에 나풀대는 어린 벼처럼 하나 되어 흔들자 그걸로 충분해 내 이름은 장미 내 이름은 희망 하지만 이름 따위가 뭐라고 우리는 산꼭대기에 있을 텐데 춤만 추면 되는데 그걸로 충분한데

너와 내가 손잡고 춤추면서 산 꼭대기에 한 송이 꽃이 되는 것. 삶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은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시인 잘랄루딘 루미의 시를 읽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얼마나 많은 것을 통과한 뒤에 얻은 깨달음일까 싶기도 합니다. 교육자였고 시인이었고 외교관이었다는 그녀의 이력만 들으면 양지쪽만 걸어온 삶일 것 같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이들을 비극적으로 잃은 경험도 있고 라틴 아메리카의 슬픔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기도 했죠. 하지만 슬픔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문학을 통해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쉽고 다정한 언어로 그 슬픔과 깊은 숨을 통과한 시인에게 우리도 5월의 아픔을 위로받고 6월을 헤쳐갈 힘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일요일엔 언제나 오늘은 194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칠레의 시인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의 시 두 편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함께 전해드린 음악 두 곡, 먼저 집에 이어서 들으신 곡 세자르 프랑크의 파니스 안젤리쿠스, 천상의 양식이었죠. 이 곡 마티아스 바메르트가 지휘한 BBC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두 번째 시 내 손을 잡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시크릿 가든의 그레이스였는데요. 에드바르트 안톤슨의 트럼펫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스페인의 뮤지션 나초 까노의 곡인데요. 메카노라는 혼성 트리오의 그 형제 남성 멤버 가운데 동생이죠. 나초 까노가 작곡한 무시카 파라 우나 보다, 어느 결혼식을 위한 음악입니다. 현재 스페인의 국왕인 펠리페 6세가 그 왕자 시절에 국영방송 뉴스 앵커였던 레티시아 오르티스와의 결혼식을 위해서 작곡한 곡입니다. 2004년 5월에 있었는데요. 피아노와 함께 스페인을 상징하는 클래식 기타가 선두에서 관현악을 이끌어가는 대곡입니다. 이 곡 볼프강 이스키에르도가 지휘하는 마드리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현재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의 결혼식을 위해서 작곡했던 곡, 나초 카노의 곡, 무시카 파라우나 보다, 어느 결혼을 위한 음악, 울프강 이스키에르도가 지휘한 마드리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마르 아만도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오라시오 과라니가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노래고 또 히나마리아 이달고의 목소리로도 익숙한 곡인데요. 이 곡 오늘은 일론카라는 가수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내 모든 걸 다해 사랑하다라는 의미 아마르 아만도입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중국과 독일계 부모 밑에서 태어난 독일의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입니다. 정통이라기보다는 누에보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인데요. 오트마 리버트의 연주였어요. 그가 작곡하고 연주한 Heart Still Beating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뒤에 괄호 안에 For Berlin이라는 부제가 또 이어서 붙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스테파니, 이 곡은 우루과이의 알프레도 시타로사의 곡이 원곡인데요. 이 곡을 스페인 카나리아 섬 출신의 대규모 남성 포크 그룹인 로스 사반데뉴스의 그 듀오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루과이의 포크 가수 다니엘 비글리에티가 함께한 스테파니에였습니다. 그전에는 아마르 아만도, 그동안에는 페루의 가수 다니엘 리베르타드의 목소리로 가끔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일론카라는 가수의 목소리로 전해드린 내 모든 걸 다해 사랑하다, 아마르 아만도였습니다. 그리스의 작곡가, 영화음악가로 터치 오브 스파이스라는 작품으로 친숙한 작곡가입니다. 에반시아 레브치카의 곡 가운데 회전목마 카루셀 들어보시죠.

게레르였습니다. 스페인어로 원하다, 사랑하다라는 의미죠. 원래 태양의 서커스의 음악이죠. 알레그리아라는 국내에도 공연된 작품에 흘렀던 곡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더 로젠버그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네덜란드 출신의 가수 바베트 라베이의 목소리가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그리스의 작곡가 에반티아 레브치카의 작품집 가운데 회전 목마 카루셀 들으셨고요. 오늘 끝곡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정재형의 곡입니다. 가수이기도 했죠. 정재형의 사랑하는 이들에게입니다.

정재영의 피아노 연주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섭입니다. 명주 명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컬 신보인데요. 에드워드 엘가의 교향곡 2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63을 아드리안 볼트가 지휘하는 필하모닉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의 1956년 스테레오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토, 게잔다의 피아노, 볼프강 슈나이더한의 바이올린, 피에르 푸르니에의 첼로, 프랜츠 프리차이의 지휘로 전해드립니다. 명주명반 오늘 첫 곡입니다. 칼 체르니의 안단테와 폴라카, 헤르만 바우만의 혼, 레나드 호칸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카일 체르니의 안단테와 폴라카, 헤르만 바우만의 혼, 레나드 호칸슨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인조명 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예고해드린 대로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C장조 작품번호 56, 일명 트리플 콘체르토 3중 협주곡으로 불리는 작품이죠. 이 곡은 곡의 특성상 곡 자체의 어떤 그 가치를 떠나서 이 연주자들을 한꺼번에 스타들을 모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호화군단들이 항상 등장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감상하실 히스토리컬 레코딩도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게자한다의 피아노, 몰팡 슈나이다의 바이올린, 피에르 푸르니에의 첼로, 프랜츠 프리차이가 주연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1960년 레코딩입니다.

루드빅 반 베토벤의 티플 콘체르토, 게자한다의 피아노, 몰프강 슈나이더의 바이올린, 피에르 푸르니에의 첼로, 프랜츠 프리사이가 주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아드리안 볼트의 전집이 발매됐습니다. 이전에도 기대를 모았던 전집이었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모노만 모은 그런 음원이었습니다. 스테레오 시절에도 좋은 연주 많이 남기고 있죠. 독일 음악에 정통했던 지휘자지만 역시 자국의 지휘자로서 어떤 작곡가, 영국 작곡가들의 곡에서 개성을 발휘하는,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대지휘자입니다. 특히 에드워드 엘가의 교향곡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스테레오 녹음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교향곡 2번 이플라장쇼 작품 번호 63, 아드리안 볼트가 주의하는 필하모닉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의 1956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교향곡 2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63 아드리안 볼트가 주연하는 필하모닉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의 1956년 스테레오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1권 가운데 후가 1번 존 루이스의 피아노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합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 제1권 가운데 후가 1번, 존 루이스의 피아노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했습니다. 명인 조명음악 오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우리에게 심장은 참 중요한데 왜 하나뿐일까요? 어느 동화 작가는 이 심장을 마음에 비유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잡을 수 있는 손 두 개, 걷기 위한 다리 두 개, 보는 눈 두 개, 듣는 귀 두 개. 그런데 마음이 하나뿐인 건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사랑을 하고 우정을 나누는 건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서 비어있고 흩어졌던 마음을 모으는 과정일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다하는 시간. 오늘은 더욱 새로운 두근거림으로 시작해볼까요? 박경훈이 작곡한 6월 초록빛 언덕 앙상블 사이의 연주입니다.

서양악기와 국악기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그룹 플림 앙상블의 연주로 홍동기가 작곡한 비워둔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으신 곡은 6월 초록빛 언덕 해금 생황 피아노 3중주 앙상블로 앙상블 사이의 연주 함께하셨습니다. 혼자만의 마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음악도 사람도 결국 서로 기대며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 비가 오니 집집마다 기뻐하며 들판 가득 이랴길길 밭 가는 소리. 불빛이 새로운 게 무슨 대단한 일이기에 숨어 사는 이의 가슴 괜히 다시 설레는 곳.

조선시대 최리배 시 동락정 경치를 읊은 8수의 시 가운데 창평우후였습니다. 동락정은 세종시에 있는 정자로 넓은 들 가운데에 있는 나성을 등지고서 앞에는 금강이 흐릅니다. 창평우후란 창평에 비가 내린 뒤라는 뜻입니다. 농촌에선 비가 오면 기쁘게 밭을 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풀빛이 그저 새롭게 변할 뿐인데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한철 농사가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이죠. 숨어 사는 선비의 마음 또한 풍성한 살림살이를 꿈꾸면서 설레게 만드는 풍경입니다. 경풍년 임진옥의 대금연주입니다.

0: 경풍년 임진옥의 대금선율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농부가 대목을 정권진과 안숙선 그리고 여러분의 소리로 들려드립니다.
1: 한모롱도 나더니 그때는 어느 땐고 5, 6월 농방 시절이라 각 땡보음들이 맥반맥주

그려 그려다가 우리 조소 양수진 돌크동 똥 방아를 짓세

0: 아냐냐
1: 시세
2: 여러 농부들 수고들 하시오.
3: 야 그런디 요 농부 중에 좌상이 누구시오?
4: 그 니리 하시오.
3: 아, 예 나는 저 이서방이라는 사람이오.
4: 허허 거지 없는 이서방이 딴 말이오?
3: 아 이리저리 다니는 과객이 무슨 거주가 있겠소. 농부 성명은 뉘시오.
4: 예 나는 태서방이오.
3: 태서방 그렇지 나머니 진진방태가 많이 살겄다. 그럼 저 골일도 잘 알겄소 우리요.
4: 예 그 우리 같은 농부가 무엇을 알 것이오마는 들은 대로 말을 하자면은 우리 고을은 사망이 물밀듯하지요.
3: 아니 어찌하여 사망이 물밀듯한단 말이오?
4: 원님은 주만이오. 척실은 노망. 아전은 도망이오. 백성들은 원망. 이리하여 사망이 물밀듯하다 그 말이오.
3: 허허 참 이걸 말하니오 우리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 여 남원의 성춘향이란 사람이 어찌 되었소?
4: 허허 아 춘향의 말을 물으니 말이오마는 그 춘향은 올라가신 구관자재 도련님과 백년 가약을 맺은 후에 부친 따라 한양으로 올라간 그 올라간 후 춘향은 수절하고 있는디 신관사또가 내려와서 아 수청 아니 든다 하고 모진 악청을 당하여 옥중에 가둬놨는디 내일 본관사또 생신잔치 끝에 아 그 춘향을 올려다 죽인다고 흐릅디다.
5: 이때 어서 또는 춘향 사정이 급하다기 생각하고 농부들과 선뜻 작별 후 한모롱 돌아들자 또한 반갑게도 방자를 만나 춘향 내력 잘 듣고 청진 유설될까 하여 편지서 운봉으로 보낸 후 박석지에 선뜻 올라섰구나.
6: 정권진과 안숙선 그리고 여러분의 소리로 춘향가 중에서 농부가 대목 판소리 함께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범운이 작곡한 춤을 위한 메나리 김정집 안은경 김태훈의 피리 황상현의 모든 북 김은영의 꽹과리 연주입니다.

춤을 위한 메나리, 박보문이 작곡한 곡, 김정집, 안은경, 김태훈의 피리, 황상현의 모든 부, 김은영의 꽹과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제주도에서 도리깨로 곡식을 쳐서 알곡을 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마당질 소리인데요. 타작 노래나 도리깨질 소리라고도 합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로 요래 누게나 안고 서러운 정녀 앞이로구나. 정녀는 정조가 곧은 아내라는 뜻입니다. 제주에선 소로 못 나서 여자로 난다는 말이 전합니다. 옛날 제주 여인들은 육아와 살림은 물론 물질의 농사일까지 도맡아 해서 여자보다 차라리 소로 태어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일노래 마당질 소리에도 서럽단 신세 한탄이 담겨 있습니다. 제주민요 마당질 노래 이어지

는 사설입니다. 한 번 때려 열 방울 썩, 두 번 때려 백 방울 썩, 때려 심으면 굴충난다. 굴충난다는 건 일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도리깨질을 할수록 알곡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다음 사설입니다. 내 인심이 내일만 하면 6월 마당지 내 홀로 하리. 음력 5월부터 시작한 보리 수확은 6월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때 대기에는 여럿이 모여 함께 보리 타작을 했다고 해요. 서로 마주보고 맞돌이 깨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주 민요 마당질 노래를 김주옥과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제주민유 마당질 노래 김주욱과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계화 세움의 연주입니다.

한국의 다양한 장단과 서양의 프리뮤직, 재즈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질감의 음악을 선보이는 월드 뮤직 그룹이지요. 세움의 연주로 4개화 감상하셨습니다. 어느새 한 해의 중간 절반이 되는 달 6월이 찾아왔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뒤도 돌아보면서 나만의 속도를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마지막은 영화음악가 김현보를 중심으로 결성된 에스닉 사운드밴드 두 번째 달의 연주로 최수현의 노래와 함께 몽금포 타령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 첫 곡은 한스레오 하슬러의 칸촌 준비했습니다. 루츠 키리호프의 류트 연주로 첫곡 함께 하시죠.

6월의 첫날 새아침의 클래식 한스레오 하슬러의 칸촌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류트 연주에는 루츠 키르히오프였습니다. 이어서 핸델의 바이올린 소나타 D장조 작품 1회 13 핸델 작품 번호 371 준비했습니다. 아페투오조 알레그로 라르게토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에밀리오 파르칸의 바이올린 연주 루카 퀸타발레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핸델의 바이올린 소나타 D장조 작품 1회 13, 핸델 작품 번호 371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에는 에밀리오 페르칸, 합시코드 연주에는 루카 퀸타발레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보실 음악은 18세기 독일 음악가 요한 크리스토프 슐체 곡입니다. 알토 리코더, 현, 바소 콘티누를 위한 협주곡 G장조 전악장인데요. 알레그로 아다지오 비바체입니다. 리코더 연주에는 카를 슈탕헨베르크, 합시코드 연주에는 막스 프라이, 마사키 하야카와가 지휘하는 도쿄 비발디 앙상블이 함께 연주합니다.

18세기 베를린에서 활동했던 음악가 요한 크리스토프 슐체의 알토 리코더 현 바소 콘티누를 위한 협주곡 G장조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카를 슈탕헨베르크의 리코더 연주, 막스 프라이의 합시코드, 함께한 단체는 마사키 하야카와가 제외하는 도쿄 비발디 앙상블이었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6월 1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2번은 바흐의 오르간 트리오 소나타 6번, 바흐 작품 번호 530 전악장 준비했습니다. 비바체 렌토 알레그로고요. 오늘은 투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실 텐데요. 클로딘 오를로프와 부어카르트 슈핀너가 함께 연주합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오르간 트리오 소나타 6번 바흐 작품 번호 530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은 투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연주에는 클로딘 오를로프와 부어카르트 슈필러였습니다. 계속해서 안토니오 살리에르의 1772년 오페라 부파 베네치아 시장에서 음악 골랐습니다. 약혼자의 변심을 알게 된 여인 칼로 안드라가 마음의 상처를 접어두고 그럼에도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합니다. 여기 당신의 아내이자 애인이 있고 여기 당신의 친구이자 종이 있습니다. 라는 곡인데요.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아담 피셔가 지휘하는 계몽시대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르의 1772년 오페라 부파, 베네치아 시장 중에서 아리아, 여기 당신의 아내이자 애인이 있고 여기 당신의 친구이자 종이 있습니다.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노래는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툴리였고요. 함께한 단체는 아담 피셔가 지휘하는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 마랭마레의 비올 몽곡 중에서 라 파라짜 준비했습니다. 라 레베지의 연주를 함께 하시죠.

아랭마레 비율 모음곡 중에서 라 파라차 라르베즈의 연주로 전해드린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사람의 혀에는 2,000개에서 8,000개 정도의 맛봉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맛봉우리에는 50개에서 100개의 미각세포가 있는데요. 손상되거나 노화된 맛봉우리는 매번 새로 만들어져서 평균 수명이 10일에서 14일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 미각세포가 감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월의 첫날인데요. 새로운 한 달 건강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한 달 전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연주회를 엽니다. 와, 이 어린이 천재인가 싶습니다. 아이는 한 달간 배운 딱 그만큼을 식구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피아노 의자에 의젓하게 앉아서 도 자리를 찾고 손가락 번호로 외운 나비야도 연주했습니다. 이 한 달만큼의 음악회를 위해서 식구들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박수를 치고 사진도 찍으면서 응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달이라는 시간,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에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6월, 어떤 도전으로 채워볼까?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 랠프 월도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도 처음엔 아마추어였다.

베토벤 피아노 3중주 4번 작품으로 11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였습니다. 안드레스 오텐자모의 클라리넷과 아네 가스티넬 첼로 니콜라스 안젤리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도 처음엔 아마추어였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 랄프 월드 에머슨의 말입니다. 어떤 도전, 이 새로운 6월에 계획하고 있으세요? 과감하게 시도하고 한 달만큼 성장하고 그 보람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선 슈만 사냥의 노래, 브로딘 현악 4중주 2번, 체르카스키의 슬픈 전주곡,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 주제 환상곡 판타지인데요. 오늘은 오페라 카르멘에서 영감을 얻은 환상곡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주제로 시작하는 1부에 있는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6월 이달의 주제는 클래식 월드컵입니다. 어떤 이야기, 어떤 음악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새롭게 시작하는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클래식 월드컵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에 있는 순서 한 줄 신청곡도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시간당 2, 30mm 정도로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걸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충남과 호남 주로 서쪽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인천, 경기도도 지금 안개가 짙은 상황이고요. 내일 남해안과 제주에 강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데브르작 슬라브 춤곡 작품으로 46번 중에서 7번 그리고 8번 들었습니다.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2886 쓸무님이라 아침을 여는 이야기 우리 집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11살 어린이가 피아노 배우고 싶다길래 응? 이 개구쟁이가? 반은 가서 놀라는 심정으로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는데 의외로 맹렬하게 연습 중입니다. 이제 석 달째인데 벌써 바이엘 3권 들어갔어요. 와, 멋진데요. 피아노 선생님께서 매일 집에 책 들고 가서 연습한다고 칭찬 많이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날 선물로 받은 디지털 피아노 앞에 앉아서 매일 가족들 모아놓고 연주회를 여는 걸 보니까 아니 이렇게 쉬운 곡으로 연주회를 여나 그저 귀엽다 싶었는데 매일 연습하는 아이를 보니까 참 예쁩니다. 나경아 엄마가 많이 많이 사랑해. 2886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나경이가 피아노에 푹 빠졌네요. 평생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가 우리 나경이에게 2886 쓰는 분께 나경이랑 같이 나누어 먹으라고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7933 쓰는 분입니다. 시니어 인턴십 합격해서 오늘부터 회사에 출근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인턴인데 잘 적응해서 20, 30대 선임들과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용기를 보내주세요. 7933 쓰는 분이었습니다. 일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7933 쓰는 분 축하드리고요. 설렘 많은 출근길 되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식빵 교환권도 7933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숲의 전경 작품으로 82번. 그 가운데 8번째 사냥의 노래 듣겠습니다.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 숲의 전경 작품으로 82번 중에서 8번째 사냥의 노래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6월 주제는 클래식 월드컵으로 삼았습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듯 출발의 팬과 함께는 클래식 음악 팬들을 하나로 만드는 클래식 월드컵 준비했습니다. 먼저 월드컵 개막 전까지 각 조별리그의 대진표를 따라서 여러 나라의 음악가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B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B조는 이탈리아 탈락이라는 이변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이탈리아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조엔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를 대신해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카타르가 예선 B조에서 겨루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컵 본선에서 승점 1점도 따낸 적이 없는 캐나다, 지금까지 두 번 참가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개최국입니다. 개최국의 마법을 보여줄지 아니면 유력한 조 1위 후보 스위스가 예상대로 순항할지 궁금해지는 B조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캐나다와 스위스가 맞붙습니다. 오늘은 두 나라를 대표하는 두 명의 지휘자의 연주를 듣겠습니다. 1974년 스위스에서 태어난 필립 조르당은 파리 오페라 극장과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을 이끌면서 오페라의 장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보다 한 살 어린 1975년생 캐나다 태생의 지휘자 야닉 레제세그잉은 미국의 양대 산맥 같은 악단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동시에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빈필 신년음악회를 섬세하고 감각적으로 지휘해서 세계 클래식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B조 3차전 황금세대의 개최국 캐나다 대 알프스의 축구 엘리트 스위스 이들의 경기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악가들의 연주로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펠릭스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 작품으로 90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야닉 레제세그잉이 주의하는 유럽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캐나다를 대표하는 연주를 먼저 들어보고요. 모리스 라벨의 라발스 필립 조르당이 주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모리스 라벨, 라발스, 만화번호 72였습니다. 필립 조르당이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 앞서선 펠릭스 멘델스존 교향곡 4번 이탈리아 작품으로 90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야닉 네제세 귀잉이 지휘하는 유럽 초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지휘자들의 클래식 월드컵이었습니다. 캐나다를 대표하는 야닝리자 세윙, 프랑스가 아니죠. 스위스를 대표하는 필립 조르당의 그 지휘로 들었습니다. 9587 쓰는 분입니다. 오선지 위에 월드컵, 클래식 월드컵 첫 곡이 하필 비조 이번 본선에서 본선 진출하지 못한 이탈리아라니 이탈리아에겐 미안하지만 듣자마자 빵 터졌습니다. 9587 쓰는 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골랐네요. 비조, 원래는 이탈리아가 출전을 했으면 비조에 들어갔을 텐데, 아, 이탈리아는 지금 세 번 연속 월드컵 3회 연속 본선 진출 실패여서 이탈리아 축구 팬들의 실망감이 정말 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월드컵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재미있겠죠? 클래식 월드컵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6월 한 달 내내 들으실 수 있습니다. 9090 쓰는 분입니다. 유세차 소리와 클래식 음악이 함께하는 월요일입니다.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클래식 연주가 유세 음악으로 사용되는 날이 올까요? 창문을 닫기엔 바깥 바람이 너무 좋아서 모 후보자의 연설과 맨델스존 음악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9090 쓰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유세차 소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제문 맨 앞에 유세차 이렇게 하는데 그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 9090 쓰는 분이었습니다. 선거의 계절입니다. 내일 모레네요. 6월 3일 지방선거일입니다. 다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 더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090 쓰는 분, 9587 쓰는 분 두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9033 쓰는 분입니다. 출근길에 잘 듣고 있는데요. 배고픈 아침인데 우유식빵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헛기져요. 9033 쓰는 분, 헛기지시는 9033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시간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곡목은 출발 FM과 함께해서 정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곡을 들으면서 나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그 연주자의 이름이나 오케스트라 이름을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국내외 연주자, 전설적인 연주자 등등 모두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저희 출발 FM과 함께 예 제시곡 소개하겠습니다.

현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번 주 출발의 팬과 함께 제시 곡은 차이코스키의 사악의 작품으로 37B 중에서 6월 뱃노래입니다. 오늘은 에프게니 코롤리오프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6월 뱃노래, 나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그 연주자의 이름을 저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신청곡 선정된 분께는 롤케이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차이코프스키의 사계 6월 뱃노래 어떤 연주자의 연주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곡인데 다양한 버전

버전으로 편곡된 만큼 듣고 싶은 연주자의 음악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분입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 랠프 월도 에머슨이 말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도 처음엔 아마추어였다. 6월 1일 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알렉산드르 보로딘 현악 4중주 2번 D장조 중에서 3악장 노트르노 안단테 라이프지 현악 4중주단 연주였습니다. 9334 슬문입니다. 쌍둥이 출산하고 나서 조리원에서부터 출발해 팬과 함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던 신생아 시간을 지나 이제 8개월 즈음에 들어서니 다시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아침 시간이 정신없으면서도 조금 외로울 때가 있는데 아기들과 함께 라디오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도 힘내라는 위안을 얻는 기분입니다. 아직 알아듣진 못하겠지만 엄마가 우리 지효, 채윤이 많이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9334 쓰는 분이었습니다. 말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눈으론 정말 많이 많이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항상 웃는 지효와 채윤이에게 항상 웃어주는 엄마의 모습 평생 동안 남겠죠. 9334 쓰는 분, 아유 육아가 쉽지만은 않죠. 좋은 날만, 좋은 시간만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정신없고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외로울 때도 있고 그런데 외로움의 시간, 그 약간 좀 짜증나는 시간 이런 시간이 한 시간이라면 웃어주는 아기들이 웃어주는 그 시간이 1초지만 그 1초가 하루를 웃게 해주고 행복감에 젖게 만들어주니까요. 육아의 고단함 행복함 애 많이 쓰십니다. 9334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911 쓰는 분, 출산과 육아로 3년 만에 복직합니다. 6월의 시작과 함께 첫 출근 오늘 잘 보내고 올 수 있겠죠. 새로운 패턴으로 적응해 나갈 우리 가족도 응원해 주세요. 2911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3년여 만에 복직하면 약간 낯선 기분이 들 수도 있겠네요.

초대하겠습니다. 프랑스 바로크 앙상블 르 콩소르가 첫 내한 무대를 엽니다. 이 공연에선 비발디의 트리오 소나타 1번 그리고 12번 폴리아, 스카를라티 전주곡 비롯해서 퍼셀과 마테이스, 라모 등 바로크 시대 작곡가들의 여러 작품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내한 공연을 하는 르 콩스루의 연주를 듣겠습니다. 조반니 바티스타 레알리, 이 베네치아 출신의 바로크 작곡가입니다. 1681년에 태어나서 1751년에 졸했습니다. 심포니아 12번 폴리아 듣겠습니다. 르 콩스루의 연주입니다.

주반니 바티스타리알리의 심포니아 12번 폴리아였습니다. 르꽁수리 연주였습니다. 한소영 씨입니다. 12년 결혼기념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7살 어린아이를 키우느라 결혼 10주년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챙기고 싶습니다. 신랑에게 나를 만나 결혼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나의 딸을 세상에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한소영 씨였습니다. 앞으로의 12년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가족이 손 꼭 붙잡고 팔짱 잘 끼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소영 씨 결혼 12주년. 3998 쓰는 분입니다. 22살 큰아들이 오늘 군대 갑니다. 논산에 2시에 입소여서 마음이 벌써부터 바쁩니다. 피아노를 전공하는 둘째 아들은 내일 모레 3일이 실기시험 날이어서 연습해야 해서 따라가지 못한다고 미리 선언을 했습니다. 18개월 군 생활 무사히 잘 마치고 오기를 바란다고 3998 쓰는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가시나요? 논산에? 3998 쓰는 분. 우유식반 교환권 3998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유 식빵 바꾸어서 식탁에서 드실 때 아드님 생각도 많이 나시겠습니다. 금방이고요. 건강하게 더 훨씬 튼튼해져서 돌아올 겁니다. 3998 쓰는 분이었습니다. 이수연 씨, 어제 트리니다드 토바고 평가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13번 번호를 달았는데 이유를 아나요? 아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어제 5대0으로 이겼죠? 짐작해보면 약간의 좀 상대팀들한테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우리를 많이 분석하고 있을 멕시코라든지 체코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팀들한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지 않을까? 약간 좀 뭐 그래도 다 알겠습니다만 약간의 혼선이라도 주려는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짐작해봅니다. 어제 손흥민 선수 골 넣었어요. 그것도 멀티골. 이주미 씨, 부산에서 대전 출장 가기 위해 기차역 가는 중입니다. 부담이 많은 출장이어서 스트레스 지수가 상한가를 치고 있어요. 스트레스 지수가 상한가를 치면 안 되는데 출발의 팬과 함께로 마음 다스리고 있습니다. 부담 많은 출장길이 있죠. 돌아오실 때는 좀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주미 씨의 출장길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준비한 대로 잘 풀어나가실 수 있도록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호흡 좀 하시고 가셔요.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카르멘을 위한 환상곡. 환상곡, 판타지는 특정 형식이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작곡가가 즉흥성이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음악을 말합니다. 이처럼 19세기 후반 이후 익숙한 오페라 아리아에서 영감을 얻은 환상곡들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고의 연주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환상곡을 꼽으라면 비제 오페라에서 영감을 얻은 카르멘 환상곡을 떠올리게 됩니다. 비제 오페라 카르멘에서 주인공 카르멘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은 길들지 않는 새,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 테니, 내가 그대를 사랑한다면 그땐 조심해야 할 거야. 이 치명적인 매력의 집시어인은 19세기 후반부터 여러 작곡가들의 손을 거쳐 더욱 매혹적인 기악곡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먼저 19세기 후반 바이올린으로 유럽을 평정했던 스페인의 거장 파블로 데 사라사테는 1882년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카르멘 환상곡을 발표했습니다. 하바네라, 세기리아 같은 오페라의 주요 아리아 선율을 바이올린의 격정적인 연주로 바꿔놨습니다. 피치카토, 하모닉스, 연속되는 중음 주법처럼 아찔한 기교로 카르멘의 매력을 뽐냅니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의 플루티스트이자 작곡가 프랑스와 보네는 카르멘 주제에 의한 화려한 환상곡을 썼습니다. 이 곡은 당시 개량을 통해 성능이 향상된 플루트의 풍부한 표현력을 드러낸 작품으로 피아노 반주가 함께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선 리스트의 지휘자로 유명했던 헝가리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 요제프 와이스가 피아노를 위한 카르멘 환상곡을 선보였습니다. 연주시간 10분이 넘는 긴 시간 피아노가 오케스트라 못지않은 웅장함을 펼치는 곡입니다. 미국 헐리우드의 영화음악가 프란츠 왁스만도 1946년 한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카르멘 선율을 빌려왔습니다. 오페라 속 극적인 선율을 자유자재로 엮어 만든 카르멘 환상곡인데 여기에서도 바이올린이 복잡한 기술과 폭발적인 표현을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카르멘 환상곡을 찾아봤는데요. 오늘부터 일주일 한계 없는 매력을 가진 환상곡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카르멘 환상곡 중에서 오늘은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카르멘 주제에 의한 연주회용 환상곡 작품으로 25번을 듣겠습니다.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과 로렌스 포스터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파블로 데 사라사트 카르멘주에 의한 연주회용 환상곡 작품으로 25번 이차크 팔만의 바이올린과 로렌스 포스터가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한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음악 소개된 분께는 커피 교환권 2장씩 보내드립니다. 오늘 한줄 신청곡 주인공은 휴대전화번호 5799 쓰는 분입니다. 휘발디의 4개 중에서 여름의 사막장 신청합니다. 남미 트레킹, 마추픽추, 여행 모두 취소하고 무릎 수술하고 나서 재활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폭풍 같은 상황 잘 견뎌내라며 나를 위로하고 싶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멀리까지 가서 아프면 아유 남미 쪽 뭐 제가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영어가 그렇게 그 자유롭게 소통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언어적 문제도 예 있을 수 있으니까 아유 잘하셨습니다. 어서 어서 재활 잘하셔서. 다시 한번 계획 짜보시죠. 5799 쓰는 분이 신청하신 안토니오 비발디의 4개 여름 리용번호 315번 중에서 사막장 프레스토 듣겠습니다. 이어서 겨울도 들을게요. 리용번호 297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눈 몰토 두 곡 모두 줄리아노 까르미놀라.

휘발디의 사계, 여름, 리옹브로 315번 중에서 3악장 프레스토 앞서 들었고요. 지금은 겨울, 리옹브로 297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 몰토, 줄리아노 까르미놀라의 바이올린과 안드레아 마르코네 합시코드, 그가 지휘하는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사마나 육구 쓰는 분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글 쓰는 사람이 되는 것. 육아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면서 틈틈이 시를 쓰고 원고를 다듬으며 꿈을 놓지 않았는데 드디어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한 걸음씩 걸어온 끝에 이렇게 작은 결실을 맺게 됐네요. 오늘 아침 평소와 다르지 않게 아이와 함께 시작했지만 조용한 설렘이 가득합니다. 작은 시작을 함께 축하해 주세요. 각자의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도 좋은 일이 찾아오기를 응원합니다. 사마나 육구스는 시인께서, 와, 축하드립니다. 등단하셨네요. 사마나 육구 쓰는 분.

말들, 단어들을 썼다, 지우고 버렸다, 다시 선택하고 그러셨을까요? 진짜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 또 바쁜 와중에 아이까지 키우면서 존경스럽네요. 3169 쓰는 분, 건필이라고 하나요? 건필하시기 바랍니다. 슈라 체르카스키의 슬픈 전주곡 장 이브 티보데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슈베르트, 쿠펠바이저 왈츠, 도이치번호 안항 1의 14였습니다. 앞서선 슈카 체르카스키의 슬픈 연주, 곡장 이브티브 대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빌라로브스의 5개의 전주곡 가운데 2번입니다. 조대열의 기타 연주로 들을 텐데요. 조대현 기타리스트, 지난 목요일 당신의 밤과 음악의 생방송에 출연을 해서 저와 음악과 인생에 대해서 아주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누었던 분입니다. 유튜브에 다시 보기 남아있으니까 당신의 밤과 음악 지난 목요일 편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조대현의 연주로 들으면서 6월 1일 월요일 출발의 FM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기술 조중식 이은규, 작가 김지연, 이가연, 연출 현인철, 저는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너저분한 책상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일정표 또 휴대폰 열고 해야 할 일과 정해진 일정 메모도 하고 한동안 쉬었던 조깅이나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나 한 달을 시작하는 일일 아침이 되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침 풍경 아닐까요?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는 책상도 정리하고 운동도 시작하고 부지런히 움직여보기도 하죠. 월요일에 일일까지 맞물린 오늘이야말로 흐트러진 마음 다잡기 딱인 날이네요. 오늘부터 일일이라는 생각으로 뭐든 시작해보는 아침. 6월 1일 월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